0: 말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를 말하는 거야?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도 이의가 없어. 그런데 그게 내가 아는 전부야. 실은 그게 다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어.
1: 네가 죄를 지었을 때 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야.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분은 너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
0: 왜 내가 전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분이 죽으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전혀 몰랐어. 그렇다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이젠 이해가 된다.
1: 내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줄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방에 계셔. 네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한다면 너는 지옥에서 구원을 받게 돼. 기도하기를 원하니?
0: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돼?
1: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자, 내가 불을 끌게. 그럼 기도하기가 더 쉬울 거야.
0: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을 받으며 저는 속삭이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대적해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을 대적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너무도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죽으심에 감사합니다.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날 밤 몇 시간 동안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서핑하러 가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답니다. 그냥 성경만 읽고 싶었죠.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어나갔고 아내와 함께 기도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까지 2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맨 먼저 어머니 곁에 다가갔죠.
2: 하고 싶다던 얘기가 뭐니래?
0: 어머니께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2: 난 하나님을 믿어. 너도 알잖니.
0: 네, 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어머니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분께 어머니의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어머니는 거듭나셔야 돼요.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천국에 가시도록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2: 잘 모르겠다래.
0: 그냥 예수님께 어머니의 삶 가운데 오시도록 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2: 좋아, 그렇게 할게.
0: 하지만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저와 함께 결신 기도는 원치 않으셨죠.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말끔하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저희 가게로 들어와서 제가 크리스천이 된 것을 축하해 주더니 악수를 하면서 제 손에 1,000달러짜리 지폐를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91세의 노 목사님이셨는데 우리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3: 군인들이 너무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울부짖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인들에게 시편 91편을 읽어줬지요.
0: 시편 91편. 저도 그 말씀 알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3: 잘했어요, 리. 말씀을 계속 외우세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0: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신 것을 생각하면

0: 살아계신 말씀이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그분을 마음가운데 모시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죠.
1: 형제는 새신자치고는 아주 예리하시군요.
0: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저에게 하신 일들을 전하고 싶어요. 저희 가게에 오는 누구에게나 전하고 있어요. 주로 서퍼들이죠.
1: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형제님에게 등산인 세기를 사드릴게요.
0: 예? 아니요. 목사님께 그런 큰 비용을 대시게 할 순 없어요.
1: 꼭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부디 이 노인에게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0: 아, 예. 그렇다면 그것을 갖고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세요.
0: 어느 날 저는 저희 가게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제 아내, 저의 사업장, 그리고 집, 모든 것을요.
2: 레이, 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그토록 관심을 갖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0: 어떻게 내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겠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걸. 하지만 난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에 대해 말할 용기가 없어.
2: 버스를 탈 때 당신이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방법은 어때요?
0: 전도지? 그래, 조지 목사님이 주신 그 인쇄기로 내가 직접 전도지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동안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건 모두 죄의 결과야. 피부색이 아닌 죄의 문제라고. 그걸로 내 첫 번째 팸플릿의 주제를 삼아야겠어. 저는 전도지를 쓰고 인쇄했습니다. 누군가 그 책자를 보고 제게 5천만 부를 인쇄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전도지 선교 사역의 시작이었고 지금도 그 사역은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한 장례식장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서핑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 말고도 함께 서핑을 했던 친구들이 20대 젊은 나이에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2: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0: 마약 과용으로 죽은 거래. 난 그 친구들이 온갖 마약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난 그들이 죽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2: 당신 친구는 구원 받았어요?
0: 나와 함께 영접기도는 했지만 자기 집에서 돌이키지는 않았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난 항상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싶어.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무엇이든 하고 싶어.
2: 아마도 당신 친구는 결코 구원받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아마도 단지 당신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내 말은 유다의 경우를 보라는 뜻이에요.
0: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오, 하나님, 제발, 제발 저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돕게 해주세요.
3: 다음 주에 우리는 레이의 간증의 결론에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할 때 새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출연 김기흥,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영찬, 정현경,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힘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식물들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식물들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만들어낸다입니다. 지구온난화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식용으로 젖소를 사육하는 것을 포함한 인간들의 활동을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전가시킵니다. 소를 포함한 모든 초식동물들은 소화과정에서 메탄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메탄가스는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화 가스 중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메탄을 제한시키는 방법까지 제시하기도 합니다. 메탄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화학적 반응에서만 만들어진다고 과학자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메탄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식물들을 발견했을 때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이들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측정하는 메탄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아니라 식물들과 나무들에서 생성되는 것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무진회를 썼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관련된 화학적인 반응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과학자들은 더 높은 대기온도에서 더 많은 메탄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발견은 열대림 상공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메탄가스 기둥을 설명해 줍니다. 이들이 발견에 기초하여 과학자들은 대기 중의 메탄의 20%가 식물들과 나무들로부터 발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1년에 약 150메트릭톤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생명을 위해서 창조하셨기에 그분은 이 지구에 내재된 균형을 허락하셔서 메탄을 포함한 생명의 부산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인류 역사에 종말이 올 때까지 심고 거두며 이 지상에 생존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의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그 사역들이 결코 혼자 이루어낸 사역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많은 동역자와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도 보면 재정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BN도 지금까지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남모르게 기도하고 가진 소유와 물질로 후원하고 동력해 주신 그런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소유로 방송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행보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이행보 목사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위해 섬김, 전도, 소그룹 훈련에 힘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4: 오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는 심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이것은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1월 되면 몇 달 안 남았네요. 우리 미국에서는 대통령 또 국회의원 또 선거가 있죠.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이 뭔가. 사회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하고 있다. 아는 채도 하지 않다가 필요하면 아양 떤다. 할 일이 많아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매일 묵는 것 같다. 요즘 제 아내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게 참 아니라는 걸 좀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그 아내가 몇 주씩 어디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남편들이 절대 이 생각 못할 것 같아요. 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여자들이 맞는 이유 알겠죠? 네, 남자들이 말로는 상대가 안 되니까 폭력을 쓰는데 거기까지 가게 하면 안 되겠어요. 내 돈을 쓰면서 항상 당당하다. 돈을 엄청 좋아한다. 네. 마누라가 국회의원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뭘까요? 밥을 해줘요. 너무 감사하네요. 국회의원이 마누라보다 나은 점은? 네, 이겁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 영원하시고 또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도 영원하시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건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그 하나님, 또 예수님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장로라고 했는데 이제 헬라어로는 호라는 게 앞에 붙어서 이게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he elder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받는 사람은 이 사람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세상 떴어요. 이제 남아있는 연로한 예수님의 제자 그분은 바로 사도 요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엘더 그러면 아, 받는 사람이, 아, 사도 요한, 이렇게 딱 생각하는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랬는데, 여기 이제 부녀라고 하는 게 이제 부인이죠. 그리고 그 부인과 그의 자녀들. 이 사도, 요한을 또 잘 섬기고 또 주님의 일에 열심인 그런 부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자녀들 그 가정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거 우리가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좀 넓게 해석하면은 교회와 그의 성도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좁은 의미에서 보면 어떤 그 특정한 부녀, 그 가정의 자녀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웃 사랑하라, 뭐 인류를 사랑하자 막연하죠. 그렇지만 아무개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자 하는 게 좀 국한이 이렇게 좁아지죠. 그러면 좁아지지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는 막연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 아내, 뭐 자녀, 뭐 친구,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특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자,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똑같이 이제 같이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보면 참으로 하는 것,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한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데이아, 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정적 불변사, 낫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란다노에서 이제 발생됐는데, 레데이아, 레데이온, 이제 아라고 하면 또 대부분 복수고 원이라면 단수인데, 어쨌든 이 란다노라는 게 숨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숨겨지고 감춰진 것이 밝게 드러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진리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빛입니다. 빛이 환하게 모든 어둠에 있는 걸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빛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에도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했던 것처럼 저들은 진리가 하면은 빛을 생각하고 빛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꿔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할 때 예수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는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런 호의, 그런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또 긍휼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베푸는 그런 사랑을 긍휼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표현을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주어진 결과가 평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나에게 임해서 너희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죠.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려면 따라 볼까? 진리를 행해야 한다. 아까도 받는 대상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죠. 부녀,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남자는 이성적이지만 여자들은 감정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사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강하니까 결국은 이성이 좀 부족해질 수 있겠죠? 진리가 좀 부족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이서에서는 특별히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녀들 중에 이 얘기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있지만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전에 배운 거기서 보면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단 같은 데 잘 빠지는 분들이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좀 이성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안 빠지는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이라서 이런 걸 터치하게 되면 쉽게 쏠려요. 그래서 우리 한참 중동의 그 뭐예요? 많은 그 뭐 배운 사람이 안 배운 사람 돈 벌러 많이 중동에 많이 나갔잖아요. 건축 그 공사범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몇 년씩 일하고 왔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게 뭐였죠? 그 당시 이제 그 제비족들이 문제가 돼서 가정들이 엄청 파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막 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내주면 따박따박 이제 돈을 받았는데 이제 남편이 없다 보니까 좀 놀러 다니고 이러다가 제비족한테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이 이게 조심해야지 했다가도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여자들은 감정적인 면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홀라다 넘어가 버려요. 넘어간 사람도 어떻게 되죠? 언제가 심판날이에요? 남편이 돌아오는 날, 심판날이 됩니다. 그 자네들 잘 키우고 가정을 잘 지켰으면 그날이 기쁜 날이지만. 그래서 특별히 여성분들은 이런 사랑에서는 굉장히 강하지만 이 진리에서 자칫하면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진리 아래서 행할 때 내가 참 기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 빛이죠? 하나님은 빛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어둠에서 행하면 여러분들 죄를 범하고 거짓말하고 진리 행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는 받아서 또 전해줘야 돼요. 나에게 빛이 나오진 않지만 내가 빛을 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며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물이죠. 그죠?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바로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선물로 준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 이 구원도 선물. 우리에게서 나간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지 못한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어울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켜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형통이라는 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내 마음의 평강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은혜와 긍휼을 입었으니 우리는 평강하죠. 마음이 천국에 이르는 거야. 바로 요셉이 그런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늘 동행을 하니까 어디 가든 그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죠. 보디발도 얘기했고 또 간수장도 얘기했고 이 사람은 형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할 정도로 그런 축복을 일단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입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에서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 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려면 따라해볼까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부녀여 그랬죠. 네게 구하노니 에로타워. 여기서 에로타워란 말이 이제 간청이기도 하고 정중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중한 부탁이죠. 그 노종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게 명령적으로 간접적인 명령이지만은 이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에로타오란 말을 또다시 쓴 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 귀신 쫓아주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 간청할 때도 에로타오를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정중하게 부탁하면서 간청하는 그 부탁이 뭘까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90이 넘어서 정말 힘이 없으면 누워서 말씀을 전했는데 늘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이렇게 항상 계속 그것이 마무리였어요. 좀 다른 설교 없냐고 해도 여전히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계명, 이 세계명 지키는 자들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명을 준다 그래요.

되고 있으면 같이 어깨를 맞대고 짐을 덜어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너희들이 그냥 입으로만 사랑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들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냥 어떤 사람은 남을 돕는데 자기 거로는 절대 안 도와요. 남의 걸 이렇게 막 해가지고는 생색을 내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싹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내 것이 들어가야 돼요. 내 땀이 들어가고 내 물질적인 것이 들어가야 그게 비로소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그 사랑, 바로 세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때입니다.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 뭐 요한이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뭐좀 믿는 자들이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그 당시는 전부 다 가정교회였어요. 하우스처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처치 같은 그런 곳에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들.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성교사님이 오거나 또 누가 오면 이렇게 정말 대접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은 성경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로 대접하고 또 손님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받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고요? 예수님이 그런 손님으로 와서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통화해서 그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내 주변에 그렇게 나타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면 주님이 그 사랑과 섬김을 받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하라 하심 이것도 보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거 주변을 파테오 돌아다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걷고 행하는 게 우리 일상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일상에서부터 실천하라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든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라는 거예요. 따스하게 말하고 내가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남에게도 베풀라고 넉넉히 주었으니까 베풀고 이런 것들이 행하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사랑은 실천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해야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예수님을 따라해 봅시다.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한다. 근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복음을 들고 오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면 너무 이 순례 전도자들을 환영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당시에 이런 이단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더럽고 추하다는 거야. 이건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거라는 거야. 영혼만 거룩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육신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이 육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가연설, 가짜로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에 잠깐 오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같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그냥 육신적인 예수님이지 절대로 그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저들이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영생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지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러면 우리 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냥 죽는으로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냥 이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적그리스도라는 게 대적한다는 의미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방하게 만들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0: 되는 그 자들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 교훈. 오늘날은 어떨까요? 옛날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는데 지금 시대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시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뭐 슈바이처 뭐 노벨상도 받았나 그런 걸 내가 기억을 하는데, 슈바이처가 루터란 처치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인성은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신성은 안 받아들여요. 그다음 선생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그런 목사인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 많은데, 요즘은 뭐 너무 많죠. 리버라라는 신학에서 가리키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리킵니다. 부활도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장에서 뭘 외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부해야죠. 그럼 받아들이면 안 돼. 큰일 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왔고 그랬는데, 꼭 보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뭐에 불을 추척하고 다 했는데, 집까지도 자기 이름으로 다 해놓고 다 했는데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이게 홀딱 집도 다 넘어가고 자기가 돼서도 홀딱 다 날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에게 빠지게 되면 그 바로 그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단이 그냥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리 안에서 딱 거하고 있으면요 금방 평안하게 돼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위조지폐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늘 훈련받는 게 뭐라고요? 진짜 지폐를 갖다 놓고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폐도 갖다 놔도 가짜는 다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고 진리의 말씀대로만 여러분 순종하고 살면요, 이단은 벌써 다 알아요. 벌써 몇 마디 얘기하면 뭐 신천지구나, 요거 구원파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절대 못 모셔요. 벌써 진리에서 떠났잖아요. 예수님에서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그냥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람. 또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교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 관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 대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벌써 그리스도의 교훈을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떠났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떠났고 어둠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이 끊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여기는 강력하게 말하죠.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 복음 위에 그 다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절대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호와의 증인이든 뭐든 하여간 뭐예요? 절대 집에 못 들이면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요즘은 술을 조금 이렇게 수법을 바꿔가지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차 타고 오는 걸 뭐 타고 올까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타고 싶어 하는 벤츠 타고 옵니다. BMW. 뭐 하여튼, 오리오리한 데다가 쫙 빼 입고 타고 오면요, 거기 홀랑 넘어가가지고 들어오시라고, 차 한잔 하시라고. 근데 거기서부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경 보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구할 수 있는 뻔히 아는데 왜 들여보냅니까? 거부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에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단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더 강하게 내리박혀요. 여러분 신문을 봐도 미담, 그거는 그냥 읽고 그냥 끝나죠. 근데 엄청난 살인사건 벌어졌어요. 그거 한번 읽는 순간 아마 일주일 넘게 갈 거예요. 그게 꿈속에서 나올걸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거 이런 거에 우리가 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단 들을 필요도 없어요. 네, 우리는 잘못했다가 그래.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이제 특별히 이제 한국 음식을 먹을 때 김치를 먹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그 여자분이 굉장히 예뻐요. 젊고 예쁘고 똑똑하고. 근데 씩 웃는데 얘 가운데 고춧가루가 하나 다 끼었어요. 그러면 그 상대편 남자에게 남는 인상이 뭘까요? 아, 이 여자 참 예쁘네. 참 똑똑해, 상냥하고. 이게 남을까요? 고춧가루만 남을까요? 고춧가루만 남습니다. 미담이 바로 그런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단인 줄 알고 벌써 냄새가 난다면 아예 딱 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1: 네.
0: 냉정하게. 왜 접해가지고 부정적인 거 자꾸 그런가? 이렇게 자꾸 씨를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말하죠. 대면이라는 거.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뭘 했죠? 비대면 예배 드렸죠. 비대면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게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지금도 비대면을 너무 좋아하셔서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시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좀 찔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유튜브로 드리는 건 괜찮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뭐 아프거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아시죠? 뭐 비대면이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온라인으로 사랑만 하셔야 돼. 자녀들하고도 온라인으로만 그냥 뭐 저걸 얼굴만 봐야 돼. 남편 뭐 멀리 떨어져 있을 그냥 온라인으로만 사랑하세요. 사람 그럼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장의 파피루스에만 썼는데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걸 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거기서 예배드려도 받으시겠지만 이 자리에 같이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그분이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대면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그리스도께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풍성히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이 퍼져나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를 못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건너뛰어서 지금, 그리스와 터키,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그쪽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가면 우리가 헬몬산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변화산, 마태복음 10장에는 변화산이 바로 헬몬산일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이 헬몬산은, 만녀설 같은 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눈이 녹아내려가지고 이게 밑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이 간이라고 하는 데서 수원지를 이루고 물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스키장이 여기에 있어요. 또 헬몬산에는 주변에 스키가 많다 보니까 이슬이 맺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간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강이 흘러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단이 받아가지고 단에서 흘러내려고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 그러죠? 근데 이제 요르단이 맞아요. 조르단, 영어로는 조던인데, 조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름이 할까, 히브리어로 흐른다는 뜻이에요. 조르. 졸졸졸, 흐른다. 예? 조르, 흐른다. 어디서? 단에서 흐른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풍족하게 받아서 나로부터 흘러나가면 내가 조로 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단이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어떻게 될까? 단을 내 성이 뭐죠? 이시잖아요. 모르셨어요? 이시예요. 근데 영어로 읽을 때는 리예요. 리. 리승만 할때 리예요. 그럼 저는 어떤 이름이 될까요? 조루리.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 조루리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박씨가 뜨면 뭐로 지을까? 조루박. 지루박이 다 연상이 되네. 그렇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입었으면 나로부터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실 때는 그냥 내 필요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어서 이것이 주변에 흘러가도록 진리와 사랑 가운데 복음으로 나가고 여러분 사랑의 성경을 통해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게 잘 될 때 나태함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려버려요. 마귀란 놈이. 그래서 마귀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임할 때 오는 결과가 평강이라고 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족하게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 천국을,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사람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죠. 새 것이 되셨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죠? 그걸 받았어요,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됐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게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줬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웬 은혜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줬어요. 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꼭 듣는데 자기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꼭 다른 사람을 생각해. 그 아무게 왔나? 이 말씀 듣고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바로 평강을 잊게 돼요. 근데 이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뭐 천지개벽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뀔까요? 내 눈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녀, 부인, 여자분들이 복음을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이거 당연시 여겨요. 그리고는 사랑한답시고 욕망이 가미가 되면서 집착에 빠져요.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집착을 해요.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서 남편에게 집착을 해요. 욕망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될 때 자녀를 다 망치고 또 내 남편을 닥달하고 잔소리를 통해가지고 결국 남편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뭐가 바뀔까요? 사랑을 가장한 욕망이라는 집착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 긍휼의 안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내 남편 정말 돈 버느라고 정말 힘든데 오면 내가 잘해줘야지 이거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승진도 잘하고 돈도 더 잘 버는데 당신은 뭐야? 이게 아니라 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내 자녀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고 은혜로 정말 내 남편 하나님 이런 어떤 이렇게 복덩이 같은 남편을 나한테 주셨을까? 왜 이렇게 지질이 뭐 이렇게 다른 남편은 더 좋고 내 남편은 비교하면서 그러는 눈이 아니라 은혜를 잊게 되고 긍휼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것이 다 눈이 어떻게 돼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져서 다 선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는 눈이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뭘 필요할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섬겨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을 잘 되게 해줄까? 이 눈이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다 바뀌어버리면요. 이제는 편안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득을 얻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깔아뭉개거나 그 위에 올라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눈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뻐 보여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뭐 사정이 있겠지.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저럴까. 그 사람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꾸 눈이 바뀌다 보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 바뀌는 것을 보면 되겠고 이 눈이 바뀌게 되면 나도 바뀌고 상대방도 바뀌고 그래서 오늘 은혜와 긍휼을 입고 평화와 맛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복음을 필요한 사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잘 섬겨주셔서 여러분들이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시면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살아가라. 사도안의 간증처럼 부탁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오직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같은 산상보훈이라는 천상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21절을 통해서 뼈 있는 결론을 내리셨지요. 그것은 우리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천국에 있어야 되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한 선지자도 능력을 행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있지 않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소수가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확실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아들딸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4: 조용히 해.
5: 16절에서 19절 골로새 2장 16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6: 자, 여러분, 목사님이 손을 대니까 뒤에 뭐가 나와요? 그림자, 그렇죠. 그림자. 그림자가 있고, 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을 붙들려면 뭘 붙들어야 돼요? 이 그림자 붙들어야 돼요? 손 붙들어야 돼요? 손을 붙들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림자를 붙들고, 야! 잡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7: 바보예요.
6: 그렇지. 바보가 되죠. 그죠? 안 잡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어 누구로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라.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예요?
5: 그림자. 그림자. 네, 그림자예요. 장래일에.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래일. 장래일은 뭐예요? 장래일. 그 말 아니고. 그 말 아니고.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말은 장래일의 그림. 장차 다가올 일에
6: 앞으로 뭔가 일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림자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자 연극 알아요?
7: 네.
6: 그림자.
7: 네.
6: 그죠? 그때 딱 쳐놓고 네, 뒤에 불을 비추고 그림자만 보이는 거죠. 사람은 안 보이고. 근데 그 그림자를 장막을 확 벗겨버리면 뒤에 누가 있어요? 사람 있고 손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막 손으로 새 모양도 만들고 막 비행기 모양도 만들고 이러는데 그림자로 나비도 보이고 그죠? 이렇게 하면요 뭐 토끼가 뭐 먹는 것처럼 이렇게도 되고요. 그런데 이 그림자 장막을 탁 걷어버리면 뒤에 사람의 손이네. 아 나는 저게 새인 줄 알았는데 장막을 딱 벗겨버리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 손이었네. 나비가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사람 손이었네. 손으로 그림자 놀이하는 거죠. 독수리인 줄 알았는데. 사람 손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 이렇게 해서 막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장래일에 어떤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그림자는 뭔가 실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실체, 실제 몸, 그림자와 실체, 그림자가 있는데 뭔가 보여준단 말이죠. 그럼 장래일에 그림자가 뭐냐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뭘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뭐냐면, 자, 이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은요, 구약이라고 보면 돼요. 구약. 이것은요, 신약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구약 몇 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27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3927 3 곱하기 9 하면 뭐예요? 27. 그러니까 구약은 몇 건? 39건. 신약은? 27건. 외우기 쉽죠? 3927. 그리고 이걸 다 합하면 몇 건이에요? 65. 그렇죠. 자, 성경은 전체가 몇 건이에요? 66건이에요. 자, 성경 전체는 66건인데 구약이 몇 건? 39건. 그래서 39 하면 몇 건이에요? 27. 그래, 39 더하기 27은 뭐예요? 66권. 아, 그렇게. 자, 성경은 구약 39권은 전부 다 그림자라고 보면 돼요. 무슨 그림자? 신약의 그림자인데 이 신약의 그림자의 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인데 누구의 그림자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그림자인데,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먹을 것은 이런 겁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 딱 법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그 먹는 것들은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나? 물 속에 있는 것들 중에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비늘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비늘. 물고기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뭐예요? 황금물고기. 황금물고기 비늘 있어요. 자, 물고기에서 바다에 사는 것 중에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요, 또는 민물도 마찬가지고요. 민물. 오징어, 문어. 맞아요. 또 뱀. 맞아요. 뱀. 아, 오케이. 뱀장어. 좋아요. 그런데 왜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비늘이 없는 것들은요, 땅에 딱 들어붙어 살아요. 그러니까 미꾸라지 같은 거 있죠? 미꾸라지는 겨울이 되면요, 물기 있는 흙 속에 파고들어서 흙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은요, 민물에 살든 바다에 살든 막 바닷물로 헤엄치며, 또 그러니까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것들은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땅에 딱 붙어서 사는 물고기들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곤충들도 메뚜기는 먹을 수 있어요. 메뚜기는 왜 먹냐? 땅에서 톡톡 뛰어오르거든요. 메뚜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땅에 딱 들어붙어서, 메뚜기 맛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땅에 들어붙어서 사는 그런 곤충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말해. 그러니까 구약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추어탕 먹지 않아요. 왜?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것들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추어탕 먹어요. 목사님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들어붙어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땅을 떠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먹고 마시는 것을 그림자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 그러니까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이걸 구별하는 것은 그림자로 그랬습니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의미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서 뛰어오르는 사람,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안 먹고로 구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삶의 목표, 나는 자기의 꿈,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딱 들어붙어 있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또 두 번째로 초하루, 날짜들이에요. 초하루. 초하루라는 말은 매일 일을 일을 되는 그런 날에 초하루, 또
7: 초하루?
6: 안식일. 예. 안식일. 예. 절기.
7: 또는 안식일 이런 날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짜들을 지키는 것은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림자. 그러면 요거 안식일만 하나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 하는 날이냐면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지금의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토요일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하러 모이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정말 목숨처럼 지켰어요. 만약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정도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이게 그림자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왜 일하면 안 되느냐 하면 두 가지로 설명해요. 안식일은 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그림자였어요. 왜 일하면 안 되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안식일 하루는요, 일을 안 해야 돼요. 왜 일을 안 해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여러분, 태양빛이 오늘 비치는데 저 태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일한 거 있어요? 태양 만들기 위해서 일한 거 있어요, 예찬이? 없지요? 태어나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할 뿐만 아니라 지구는 얼음 덩어리가 되어서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태양빛 때문에 나무들이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채소나 모든 과일도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을 만드는 일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태양과 달과 별들과 이 우주와 지구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 태양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지구 만물,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었다. 요거 기억하라. 이걸 위해서 안식일에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다. 무슨 그림자? 앞으로 이 천지 만물을 주인 누구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을 보여주기에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또 두 번째 구약에서요, 뭐라고,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두 번째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어. 그래, 구원받아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자기 문지방에 발랐는데 이건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았는데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대신에 누가 대신 피를 흘려야 되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과 구원의 선물은 전부 은혜로 받는다. 내가 일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그림자로 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 절대로 일 안 해요. 안식일은 불을 켜면 안 돼요. 불을 켜면 안 돼요. 그래서 겨울에 불도 못 켜요. 추워도 불을 못 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안식일 되기 전에 온도를 약하게, 아주 약하게 낮춰놔야 돼요. 그렇게 자기들은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먹고 마시는 거, 날짜 지키는 거, 안식일은 다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는 결국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를 믿는 자는 안식을 얻는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 평안하게 쉬는 걸 말해요. 진짜 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것이 다 힘들어요. 유치부 어린이들도 힘들어요. 초등학생들도 힘들어요. 어른들도 다 힘들어요. 근데 진짜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안식을 얻는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보세요. 17절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거나 먹는 것이요. 또, 안식일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희들 왜 그래? 안식일 지키라고 했잖아. 여보세요. 그건 그림자예요. 이제 진짜 예수님 왔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오늘이 그 추수감사절 그래요. 많은 교회들마다 막 추수감사절 지킨다 그러는데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저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이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가르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0: 되면요, 뭘 하냐? 자, 먹고 마시는 거 구별하고 안식일 지키고 막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은 19절 보세요. 따라합시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대장이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머리는 하나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많지만 말하는 사람 지금 누구뿐이에요? 목사님뿐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요, 뭐 만 명이 모였던 2만 명이 모였던 그 머리는 예수님이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자,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그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런 거 따진다면, 날짜 지켜야 돼, 아니에요, 안식일 지켜야 돼, 이런 걸로 따진다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림자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만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가짜를 자꾸 만들어내요. 가짜를. 야, 이걸 지키라, 이걸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자꾸만 그림자를 내주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 머리를 통하여 우리의 온몸이 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몸을 자라게 하셔서, 자르게 하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고 가야지. 예수님만 붙들고 그림자를 붙들었다, 그러면 예수를 붙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림자 붙들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그림자로 주어진 모든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그림자를 다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그림자를요 또 지킨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그림자를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 천국은 의로워야 가거든요. 제가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게 많습니다. 룻기 2장 11절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모든 것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런 말씀이 보아스가 한 말 가운데 있어요. 요새 줌을 많이 사용하죠. 줌이 의사소통의 도구로 널리 사용되기 몇 해 전에 어떤 분이 줌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일에 대해서 의논하자고 제의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당황스러워하면서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그 상대방은 줌 영상통화 방법을 가르쳐 줄 10대 아이를 찾아보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친구의 제안은 세대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그것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룻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 충실한 성실한 며느리로 잘 알려져 있었죠. 이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룻은 나오미에게 자기 시어머니에게죠. 제가 밭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이삭을 줍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도와주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하도록 도와줬습니다. 룻에게 준 나오미의 조언으로 보아스는 그녀의 죽은 시댁 식구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얻은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분들의 조언을 당연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룻과 나오미는 그것이 일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윗세대뿐만이 아니고 젊은 세대에게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세대 간에 서로 사랑하며 충실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와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던 것을 배우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여러분보다 젊은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배운 게 있습니까? 아, 저도 많죠. 오늘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의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대 간의 교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어떤 조직체나 단체가 성공하려면 구성원들의 팀워크가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조직체이건 혼자의 힘만으로는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열광한다고 하는 슈퍼볼이 열리는 선데이죠. 미식 축구팀 감독 중에 딕 볼메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이번엔 1999년도에 세인트루이스 램스를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슈퍼볼 챔피언에 오르게 했던 명감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램스가 LA팀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미조리에 있는 세인트루이스의 팀이었습니다. 그 당시 램스는 만년 꼴찌팀이었어요. 슈퍼볼은 고사하고 플레이오프에도 못 나가던 그런 팀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약체팀을 미국 내 최강의 팀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결은 한마디로 팀워크 때문이었습니다. 딕 버메일이 평소에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25%는 실력이고 나머지 75%는 팀워크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볼에 나갈 정도이면 다 비슷비슷하대요. 그것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팀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선수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싸우느냐가 실제 승패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선수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동료를 보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랑을 심어주게 되면 막상 경기가 시작되고 300파운드가 넘는 상대의 선수가 달려들 때에 내가 저 녀석을 막지 아니하면 뒤에 볼을 들고 서 있는 내 동료가 다리가 부러지게 돼. 어떻게든 막아야 돼. 그리고 전심을 다해 막게 되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재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될 동력자가 필요하고 함께 팀워크를 맞추어 갈 때에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스포츠나 세상 조직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 나라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슈퍼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명의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보다는 각양각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함께 동력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주의 목적에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신실한 동력자를 만나야 되고 그분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팀워크를 배워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자와 동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들과 어떤 차원의 팀워크를 이루게 되면 가장 우리 인생이 극대화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지금 본문에 보시면 사도바울이 그동안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16장 로마서를 마지막 장시간은 마지막 챕터죠. 이 한 챕터 안에 몇 명의 이름이 나열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카운트를 해보시면 26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신약성경에 약 13권의 서신을 기록했는데요. 어떤 서신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나열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동안에 감사드리고 싶었지만 기회가 되지 못해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다 총나열을 하고 마치 영화 끝날 때 자막에 크레딧 리스트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지나가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아직 한번 방문조차 안 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그 로마 교회 안에 안부를 전해야 될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나열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문안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에베소 가설이라고 하는 Ephesian Hypothesis라고 하는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T.W. Manson이라고 하는 우리 맨체스터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오래전에 주장했던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은 로마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책이고 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만 읽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읽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람용으로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외에 또 한 카피를 더 만들어서 아시아 사역의 중심부인 에베소도 보내기를 원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실상 1장부터 15장까지가 바울이 집필한 일종의 본론인데요. 이 서신을 다 완성한 후에 이제 이 편지를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베베 집사라고 하는 이 전달할 사람을 소개도 할 겸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좀 나열을 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16장을 기록하고 이 16장을 15장에다가 첨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이야기지만 이 바울 서신의 사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본들 가운데 어떤 사본에는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사본이 있어요. At Rome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 어떤 사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회람용으로 사용하려고 한 카피를 뜬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로마라는 이름을 빼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절대성을 둘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중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오늘 16장에 나열된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맺었던 인맥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의 이름만 8명 내지 9명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맥을 사도 바울은 그동안 함께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종, 레이스, 계급, 랭크, 부, 웰스, 그리고 성별, 젠더를 다 초월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어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팀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혼자 뛰지 않았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론 레인저처럼 광야에 혼자 나타나서 악당 다 무찌르고 나중에 석양에 말 타고 혼자 광야로 떠나가는 이와 같은 론 레인저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했고 많은 팀들이 그를 도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독불 장군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사역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이와 같은 팀 사역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참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동역할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바른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도왔던 세 사람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나머지 인물들은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만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세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달려갈 때에 함께 동역할 때 필요한 세 종류의 사람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은 앞서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가며 사역의 물꼬를 트는 자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베베라고 하는 한 여자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어요.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지교회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고린도 남쪽 한 9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의 지교회라고 불러도 괜찮을 거예요. 이 베베를 그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일꾼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가 유명한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다른 부분에서는 이것을 디큰, 집사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단어는 남성과 여성형이 똑같아요. 그러므로 남녀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단어. 그래서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 이 본문을 번역할 때에 디큰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또 어떤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servant, 오늘 본문이 번역한 것처럼 일꾼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Anyway,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님은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써서 보낼 만큼 신뢰하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기록한 후에 이 자매님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 2절 말씀은 이 베베 자매를 소개하기 위한 일종의 추천서라고 불러도 괜찮겠어요. 2절을 보시면은 이 자매를 추천한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용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이 단어는 protector라는 의미보다는 실제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로 이 베베 자매님은 선교사를 돕는 일이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일에 항상 먼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돕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격 자체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성품이라기보다는 take initiative, 먼저 물꼬를 트고 앞장서 가기를 원했던 사람. 이와 같은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자매를 본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이 편지를 들려서 전령처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실제로는 이 편지를 보내고 최소한 2년 내지 3년 뒤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를 도착했을 때에 이미 베베가 먼저 가서 길을 잘 닦아놓았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이 마중 나와서 바울을 맞이하기도 했고 바울의 로마 사역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장서 가서 일하는 사람,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take initiative, 먼저 물꼬를 트고 먼저 사역의 길을 여는 사람, 이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앞서이라는 사람의 케이스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먼저 사역의 물꼬를 트고 먼저 사랑을 시작하고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 복음의 사역이 더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다른 분들이 났을 때까지 가만히 눈치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분명히 해야 될 일인 것을 알면서도 수없이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나서는 케이스들. 물론 나서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먼저 시작하는 자예요. 사랑도 내가 먼저 시작하면 물꼬가 터지는 것입니다. 화해도 내가 먼저 시작하면 물꼬가 터지는 것입니다.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교를 시작하고 내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역의 물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할 때 사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리더에 의해서 가나안 입구까지는 왔지만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 정복을 앞둔 그 위치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가나안 칠족을 만나야 되고 수십 많은 전투들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바로 그 처음에 여호수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두 지파 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가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싸운다는 표현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을 때에 아직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들이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싸웠다. 이게 소위 말하는 앞서 행하는 사역자를 말합니다. 이니시티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앞장서서 길목을 트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가나안 정복의 문이 열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다리며 관망하는 자로 살아가기보다 필요한 경우에는 뛰어들 수 있는, 이와 같이 먼저 물꼬를 틀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의 인생도 가치 있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과 교제하던 중에 그 형제님이 첫 번째 펭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국 사람들의 그 표현 중에 be the first penguin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펭귄이 되라, 먼저 시작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남극이나 북극에 가게 되면 펭귄들이 쭉 그 얼음 위에 모여서 이렇게 있잖아요. 수백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얼음 위에서 이렇게 펭귄 걸음을 그리면서 기웃뚱기웃뚱 내면서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anyway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용기, 내가 먼저 물꼬를 트는 자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고 복음의 길도 열려지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팀 사역에는 먼저 일을 시작하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앞서가는 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종류가 필요합니다.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해요. 앞서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도와줄 자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일을 바르게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소개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 케이스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요, 이들 중에 누가 남편일까요? 누가 남자일까요? 브리스가일까요? 아굴라일까요? 예,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근데 왜 부인 이름을 먼저 앞에 썼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남녀를 표현할 때 남자를 먼저 쓰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너무 뚜렷해요. 남녀 평등 그러지 연안 평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존 여비, 신사 숙녀 여러분, 뭐 남녀 칠세, 항상 남자가 먼저 앞서는데 유일하게 여자를 먼저 쓰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욕할 때만 그래요. 이런 몹쓸 뭐 할 때 그때만 쓰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유대인의 관습에도 남자가 더 우선인데 이 브리스가를 먼저 썼을까? 오늘 본문에서만 그렇게 썼다면 어쩌다 썼겠구나라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들 부부의 명단이 여섯 차례 나옵니다. 여섯 번 나오는데 여섯 번 중에 네 번을 브리스가를 먼저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브리스가가 더 유능했기 때문이다, 브리스가가 더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F.F. 브루스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브리스가가 더 성숙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 별로 놀랄 일도 아닌 것이 이런 여자를 옆에서 늘 봐왔기 때문에 제 와이프 이야기입니다. 더 유능하고 더 똑똑하고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사도 바울이 그 이유 때문에 브리스가를 먼저 썼을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대목에 대해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했어요. 물론 이것은 일종의 추측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태리에 가시게 되면 로마의 그 비아 살라리아라는 지역에 가게 되면 The Church of Saint Prisca라고 하는, 이 프리스카가 바로 브리스가입니다. 프리스카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브리스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프리스카라는 이름은 로마 이름입니다. 로만 네임. 앞에 말씀드린 베베라고 하는 이름은 그릭 네임이에요. 이 헬라 이름인데 프리스카는 로마 사람의 이름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바로 브리스가의 무덤이 있는 이 터가 실제로는 로마의 집정관을 지냈던, 이 집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칸슬이라고 해서 로마 공화정 최고의 관직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의 집정관을 지냈던 아실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실리우스 가문의 가족이 묻힌 곳이 바로 그 터전이에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프리스카는 아실리안 패밀리 멤버였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로마의 최고 집정관인 귀족의 딸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굴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아굴라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인의 위치는 높지 않았어요. 메이비 노예 출신일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아실리우스 가정에서 일을 하던 일꾼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천한 신분에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 이 아굴라, 외형을 보게 되면 좀 낮아 보이는 지체를 가진 아굴라이지만 아굴라는 일찍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삶이 어떻겠습니까? 자연히 정직하지 않겠어요? 성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삶이 반듯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이 아굴라를 바라보았던 귀족의 따님이죠. 프리스카가 이 아굴라를 바라보면서 이 아굴라를 호감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그래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 가지고 결국은 고귀한 로마 귀족

0: 여기에 딸이 텐트 메이커에 불과한 아굴라와 결혼하게 되었어. 그래서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굴라와 결혼하게 되니까 당연히 프리스카도 예수님을 믿게 되죠. 프리스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온 집안이, 이 아실리우스 온 집안이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전성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실리우스가 나중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했다고 하는 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등장하게 된 인물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이기 때문에 브리스가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존재였고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좀 더 알릴 필요가 있었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가 우리의 짐작에 의하면은 로마 교회를 세울 때에 틀림없이 지대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 장차 로마 교회의 주역이 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원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은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에서 주역을 다하던 그런 일꾼이었는데 지난번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의 AD 49년입니다.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할 수 없이 내려간 곳이 고린도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이 아굴라는 텐트 메이킹하는 잡을 가진 일꾼이었기 때문에 텐트 메이크로 일을 하던 중에 또 한 명의 열정적인 유대인, 아주 단단한 집념이 관한 유대인 한 명을 만났어요. 그 유대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영적으로 통하니까 함께 마음을 합해서 개척에 세우고 섬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부부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고린도 교회를 열심을 다해 섬겼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자 또 이 부부는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다 마치고 로마로 갈 계획을 밝히게 되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벌써 로마에 도착해 있습니다. 먼저 가서 바울의 올 길을 닦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바울을 섬기고 보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부를 나의 동역자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 같이 모든 것을 나누며 달려가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동역자의 케이스가 어느 정도까지 심했냐고 하면 사대를 보십시오. 정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바울을 향한 그 애정과 그 간절한 마음이 심각했는지 사대를 보시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대요.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자신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내 목숨을 위해 목까지 내었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많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동역자 한 사람만 만나도 행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얼마나 귀하고도 아름다운 동역자입니까? 오늘 여러분까지의 삶에도 동역자가 필요해요. 우리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해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을 다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달려가는 과정에서 동반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려면 첫째로 영적 동질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동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단어,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관계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세상적인 동질성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같은 학교 출신들, 뭐 동양의 사람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동창들 이와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하나 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같아야 돼요. 영적으로 맞아야지 참된 동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나에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지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동력자가 되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 동력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책 중에 Winning with the People, 사람들과 함께 승리하라, 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관계성에 대한 프린시플을 소개하는 중에 영어로 Foxhole Principle이라고 하는 원리가 나옵니다. 이 Foxhole이라고 하는 것은, Fox는 여우를 말하죠. Hole은 구멍이니까 여우 구멍, 그렇게 아마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원래는 군대에서 참호를 표현할 때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에 참호를 파고 그 안에 군사가 들어가서 적군이 총을 쏘면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서로 동지가 돼서 함께 이렇게 싸우는, 그때 쓰는 용어가 Foxhole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Foxhole Friend라고 하면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떠나지 않고 함께 동력하는 친구를 Foxhole Friend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책에 보게 되면 영국 런던의 시티 템플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레슬리 웨더헤드 목사님이 소개한 실화 하나가 거기 나옵니다. 2차 대전 당시 때 두 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다른 병사가 그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그 병사에게로 달려가려고 했어요. 그때 중대장이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너도 죽을지 모른다. 이와 같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사는 그 빗발치는 총알 사이를 뚫고 총을 맞고 쓰러지는 그 동료에게 가서 그 동료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보니까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말합니다. I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가지 말라고. 결국 그도 읽고 말았고, 자칫하면 너도 이럴 뿐 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 병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Sir,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에게 갔을 때에 그 친구가 죽어가며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Jim, I knew you would come. 아무리 총알이 빗발치지만 짐, 나는 네가 나에게 올 줄 알았어. 아무리 힘들지만 자기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지만 I knew you would come. 이와 같은 친구를 Foxhole Friend라고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친구가 혹시 있나요?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떠한 위험이 나에게 주어지든, 어떠한 불이익이 나에게 주어지든 끝까지 함께 달려가서 붙잡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린 행복자입니다. maybe 인간들 친구 가운데는 그런 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변질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maybe 인간 동반자는 그렇게 끝까지 위험을 뚫고 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죽음의 현장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실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Foxhole Friend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놓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든지 우리의 사역을 이루어가든지 이것을 바르게 감당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앞서갈 사람도 필요하지만 함께 갈 사람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사람이 꽃을 피울 사람입니다. 즉 남아서 사역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소개된 에베네도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에베네도가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시아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이 표현은 에베소를 말합니다. 에베소 지역의 첫 개종자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네도는 아마도 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발견했을 때,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씨앗이 가슴에 뿌려져서 마침내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던 그와 같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12명 정도의 제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묻기를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떤 baptism, 어떤 침례를 받았느냐 물었더니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요한이 베푼 baptism은 오늘 우리가 행하는 크리스천 baptism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밖에 받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저는 이 순간이 비로소 그 12명의 제자들 가슴 속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12명 가운데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틀림없이 에베네도가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에베네도를 밝힌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약 2년 반 동안 두라노에서 말씀 훈련을 시켰어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성령 체험만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또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성령 체험한 그 사람들을 2년 반 동안 두라노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참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들었더니 그 결과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즉 복음의 꽃이 핀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은 그것을 말씀이 흥황케 되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 적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이 복음의 씨앗이 그들 가슴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마침내 이 복음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서 온 에베소 땅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심겨진 복음은 절대로 거기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이 복음의 찬란한 꽃이 온 세상을 향해 펼쳐져 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창대하게 꽃피우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 가야 될 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동력할 자가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이와 같은 차원의 복음의 꽃은 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캐리, 그분이 인도로 가셔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35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엄청난 교회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혼자임으로 가능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임으로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를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기록으로 보게 되면 윌리엄 캐리가 1793년도에 영국의 Baptist Missionary Society 영국 침례 선교회를 통해 파송을 받고 인도로 떠날 때 윌리엄 캐리의 절친한 친구이면서 그 선교회 초대 총무였던 앤드류 풀리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저 웅덩이 밑으로 내려간다. 영어로 표현하면 I will go down into the pit. 이 인도로 선교 가는 것을 pit, 깊은 웅덩이 속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그러면서 풀러 형제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당신들은 밧줄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You must hold the rope.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인도로 떠나는 그 사역을 마치 밧줄 하나 잡고 깊은 웅덩이로 내려가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그 밧줄 끝을 붙잡고 있는 당신들이 그 밧줄을 놓아버린다면 본인은 수천 길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누군가 내 삶의 밧줄을 붙들어줄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 밑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가장 심각한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아줄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붙잡아줄 동반자가 있는지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줄 인생의 동반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반대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그런 동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위로를 필요하는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홀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눈물 짓고 있는 아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답답한 현실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낙심한 남편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Foxhole Friend. 무슨 일을 당하든 끝까지 당신을 붙잡아주고 당신과 함께 갈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만약 여러분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한마디 말을 해야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란 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죽음을 준비해 주셨고 죽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죽음 앞에서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죽음 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BBN 청취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홍정길 강사의 개회 예배를 전해드립니다.
1: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코스타 주께서 시작하시고 은총의 세월 30년 동안 이 땅에 하시고 싶은 일을 주께서 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30년 지난 날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며 또 그 은혜가 마르지 않아 샘물되어 또 앞으로 오는 세월들에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코스타 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님 앞에 특별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모인 우리 회중 위에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인생은 두 가지 명령 속에 그 인생이 삽니다. 하나는 살으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문은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생명이라는 말, 살으라는 명령입니다. 누구도 내가 사는 사람 없습니다. 살으라 명령해서 살았고 어느 날 야 끝났다 또 명령하시면 그 인생이 끝납니다. 문제는 살으라고 명령하신 분을 알면 생명이 되고 살으라고 명령하신 분을 모르면 생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놀라운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으라고 명령하신 그분 안에서 이런 고백을 갖습니다. 내가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살으라는 명령에서 나 혼자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주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갖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고백하기를 우리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셨다.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놀랍니다. 그것이 사실일까요? 경험적으로도 사실입니다. 내가 학교도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친구도 선택해서 교제합니다. 내가 배우자도 선택해서 사랑하기로 결심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직장도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내가 계획해서 내 일을 펼쳐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주께서 내 모든 사는 귀한 길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로 고백해 만듭니다. 명령하신 분을 알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달려갈 길을 발견하고 내 인생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우리가 늘 쉽게 가장 잘 알고 이해했다는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밀레도에서 믿음의 제자들인 예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해야 될 때 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는 삶의 원리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히 내 인생을 달려갑니다. 살으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눈동자를 마주치며 내 인생은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급회귀가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마치리 하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마침이 멸절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침 이후를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새 세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소를 예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열심히 살고 그것으로 멸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골라인을 바라보며 내 인생은 달립니다. 그 골라인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설교는 구식 설교라고 사람들이 못 들어본 설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다가 그대로 기진해서 쓰러져 죽는다면 그 다음은 내 발이 빛나는 황금과 다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땅, 거기에 내가 새 길을 걷는데 황금길을 걷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황금이 그렇게 소중한데 천국에서도 황금이 소중한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 황금보다 소중한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 쳐놓고 황금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 사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납니다. 얼마나 황금이 영향력이 큰지 하나님마저 질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황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또 영어로 보면 황금이나 하나님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G-O-D고 황금은 가짜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부족해서 하나 더 붙여요 꼭 사람들이. 워렌 버핏 존경받습니다. 뭐 때문에 존경받아요? 그 사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존경받더라고요. 스티브 잡스 그러면 나는 그냥 신경질이 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가 많이 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돈 많이 벌었다는 것 이외에 또 뭐가 있어요? 황금이 우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황금이 그러면 필요 없냐? 황금을 보기를 돌처럼 했던 최영 장군은 결국 이성계한테 졌습니다. 돌은 돌이고 황금은 황금입니다. 그렇지만 황금은 그처럼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그 황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는 황금은 우리 아스팔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한 것은 썩어질 은과 금이 아니라 점도 티도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구속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황금 사용은 잘해야 됩니다만은 황금을 숭배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황금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예비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추상명사화 시킵니다.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하신 확실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이별의 땅입니다. 사람이 세월을 많이 살았다는 것은 이별의 이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제 경우를 중심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정을 나누고 교제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이 땅에 있는 사람보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게 있어서 우리 옥하는 형이 있는 장소, 우리 하용조가 있는 장소, 내게 있어서 천국은 있으면 좋을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땅의 헤어짐, 다시 이별이 없는 영원한 최후의 땅, 그 땅을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땅에서 사랑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사랑했던 그 경험들은 천국에서도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랑이 최고예요. 다른 것 다 우리 의식 속에 사라질 거예요. 사랑만은,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랑의 추억만은 천국 가서도 나는 계승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사랑 많이 한 사람은 부자고요,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 생각할 것이 없는 텅 빈 인생을 삽니다. 그곳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천국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만납니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사랑하고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랑도 꽉 찬 사랑을 못 해봅니다. 어딘가 한 구석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나는 당신 외에 더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사랑할 분이 없습니다. 사랑의 본체 꽉 찬 사랑을 만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랑은 그림자라면 그 원본을 만나는 감격, 여러분 사랑하면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언제나 만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편이 존귀해집니다. 사랑하면 어떤 두려움도 물리쳐지고 깊은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와 영혼을 둔 사람, 어떤 사람은 천국에 살면서 또 죽지도 못하고 얼마나 지루할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 안 해본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아무도 없어도 그거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거든요. 이 연애 안 해본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냥 있으면 좋아. 옆에 있기만 하면. 뭐가 사건이 있고 흥미로운 일이 있어서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흥미로운 마음이 밖을 보고 흥미를 찾아내지, 마음에 흥미가 없을 적에, 제가 설악산을 몹시 좋아했는데 고통의 밤을, 인생의 가장 쓴 아픈 밤을 지날 적에 설악산이 아름다운 것도 신경질 나더라고요. 나는 슬픈데, 나는 고통스러운데 왜 너만 그처럼 아름답게 단풍 들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해서 살으라는 명령으로 살다가 그분이 끝났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분이 마련하신 그 복된 땅에 우리 눈을 감자마자 새로운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갈 적에 두 번째 명령 앞에 섭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일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하라는 명령을 한문처럼 또 잘 표현한 뜻이 없습니다. 역시 뜻글자입니다. 사명, 일사자에다 명령명자. 그러니까 일하라는 명령하신 분을 알면 그건 사명이고, 일하라는 명령하신 분을 모르면 노동에 불과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분 앞에 날 바로 세야

근데 이런 유혹받습니다. 그분이 명령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것. 제가 은퇴를 4년 전에 했는데 그때 후배 한 사람이 제게 이런 충언했습니다. 홍 목사님, 그래도 크게 대가 없이 한국에서 목회 잘 끝냈으니 10년만 저 깊은 아프리카에서 숨어 살다 오시면 한국교회 영웅됩니다. 그래요. 아, 주께서 부르셨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영웅 만들고 되고 싶은 아주 사특한 꾀를 저게 얘기하더라고요. 속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평생의 싸움은 주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 내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다. 여러분, 사명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지혜나 내 경험을 넘어선 내 인생보다 더 크게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의 현장을 늘 우리에게 줍니다. 사명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귀한 일 하신 분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큰 일 한 거 별로 못 봤습니다. 생각만 합니다. 책 많이 읽어가지고 큰 일이 안 되집니다. 여기 후배들 보고 책 좀 읽지 말고 생각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향해서 정말 기뻐하신 뜻이 뭔가? 당신을 향한 선하신 뜻이 뭔가? 그분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눈에 불을 쓰고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발견했으면 달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발견했던 리빙스톤은 30몇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당했던 여러 풍토병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과 독충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속에서 당신 두렵지 않았냐는 질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절대로 내 생명을 데려가지 않음을 나는 믿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를 사명은 보장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허슨 테일러가 당시의 연안 선교, 그러니까 영국의 해군력이 늘 보호가 되는 연안 중심의 선교를 했던 그때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내지 선교를 합니다. 복음로가 끊깁니다. 또 통신이 끊깁니다. 사람들과 연락이 두절된 채 중국 사람들 속에 포위돼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영국에 와서 리크루트를 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을 불러 일으킬 그때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 내륙 지방에 도무지 교통수단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은 늘 힘들었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은 늘 넘쳤습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일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일하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함께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젊은 시대를 보면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학 입학하자마자 4.19 났고 그 다음에 5.16, 그 다음에 6.3 사태, 대학에서 학교 문 연 날보다 다친 날이 더 많았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컴퓨터 속에서 마음대로 세계 어느 학교든지 돌아다니면서 그 귀한 지식들을 섭렵한 거 볼 때 배가 아플 정도로, 그리고 스마트폰이 발달될 때마다 나는 퇴화되어서 야만인 되는 것 같아가지고

0: 여러분이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사명감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우려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사명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틈이 없는 날개가 됩니다. 여러분, 코스타에 와서 코스타가 무슨 큰 위대한 학문을 여러분에게 못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 그거 알고 예수 잘 믿으면 되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참 안 믿습니다. 목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참 희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하라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자의 눈을 보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이 평생을 산다면 코스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의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은총의 스타트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명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사지는 않았습니다만 책 제목 보고 혼자 웃었습니다. 바보는 언제나 생각만 하고 결정만 한다. 끝.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을 분명하게 붙잡는 것 중요한데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우리는 내 편리와 내 이익과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사명을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대가로 지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꼭 짧은 인생이라면 당신이야 짧지요, 우린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 나이가 오면 후회하셔요. 또 자신 있게 후회하실 테니까 염려 마시고 여러분이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목숨을 투자하고 이뤄갔는데 여러분은 무슨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정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생명 날마다 소모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소진됩니다. 그 생명 어디다 소진하고 있습니까? 코스타는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모여졌습니다. 복음 증언하는 일, 그 일 때문에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코스타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 것, 너무 많은 번세한 일로 도망가면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이 생명의 복음이 흐려지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복음 설교자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 멋진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많은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코스타가 복음이 바로 증언이 되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더 위대한 역사를 복음의 시작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복된 모임으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흐려지면 더 멋진 미사려구에 마음을 뺏기면 생명이 살아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고 더 향상된 인격을 만드는 일이 있겠지만 새로운 삶을 사는 이런 축복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코스타가 처음 시작했던 이 말씀 앞에 서십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그 달려갈 마라톤의 등에 붙어있는 것 숫자가 아니라 사명, 사명이라는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힘차게 달리면 마침이 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접받는 그 시간, 그것이 내 생의 전부입니다. 요즘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교회 은퇴까지는 참 잘한 것 같아요. 뭐 실수도 많고 부족도 많았는데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이번에 석주 동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손주들이 와서 같이 지내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생애 끝나는 그 죽음의 날, 그 죽음 자체가 내 손주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이번에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됐다면 죽음마저도 축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이 사도 바울 생애의 살아가는 이유를 설명한 20장 24절 말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행복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동력하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오하이오주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신웅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양육,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계신데요. 이제 한들 장로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전반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세 번역으로 제가 보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얻는 것이 없다, 이런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 없음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정말 무의미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삶, 다시 표현하면 사랑이 가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랑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한 본문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한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당연히 오래 참고 친절해야지요.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렇게 하지 못해서 문제지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좀 반응이 다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거 어려운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 사랑의 속성, 오래 참고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당연하고 쉬운 일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입장이 나옵니다. 나 스스로 참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나를 죽인다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다른 이들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것, 정말 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죽어야 되는 것 아닌가 스스로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 너무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배움과 경건한 삶을 살았던 바울은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을 오래 참는다 이렇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오래 참는 일이 정말 어렵고 중요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사랑의 삶 하나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삶은 오래 참는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 마크로디메오라는 말은 불행과 고통을 견디며 끈기 있고 용감하게 버틴다, 그리고 잘 견뎌낸다, 화내기를 더디한다, 벌하기를 더디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불행과 고통을 견디면서 끈기 있고 용감하게 버텨내는 일입니다. 잘 견뎌내는 일입니다. 화내기를 더디하는 일이고 벌하기를 더디하는 이런 과정을 다 품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일, 먼저 불행과 고통을 견디며 끈기 있고 용감하게 버티는 일은 잘 견뎌내는 일을 말합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오래 참는 일은 사랑은 자기 자신이 겪으면서 이 사랑을 터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행을 당한 나, 고통을 당한 나, 그런 나 자신을 견뎌내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용감하게 버텨내야 됩니다. 잘 견뎌내야 됩니다. 자신의 불행, 자신의 고통, 즉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면 자신의 불행과 자신의 고통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해서 건져준 존재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깊이만큼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겪었던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화내는 것도 조금 참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참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는데 벌할 수 없다 이렇게 더디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내 안에 있는 불행과 고통을 견뎌내면서 끈기 있게 용감하게 버티고 잘 견뎌내고 이것을 조절하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내는 일에 대해서 더디하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불행과 고통을 견디면서 끈기 있게 고비고비를 용감하게 꿋꿋하게 굴하지 않으려고 버텨내면, 잘 견뎌내고 그 화를 조절해내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죠. 나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려고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 속에서 깊어진 그 깊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화내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사랑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과 고통을 잘 견뎌낸 사람은 자신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척 관대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내 주위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관대하게 된다는 거죠.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래 참고에 대해 많은 훈련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렇게 고생은 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화도 내고 다른 사람의 벌 주는 데에서는 무척 엄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면 다른 사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라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고 다른 이들도 그 존귀한 만큼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그리고 사랑 없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부족하지만 드러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고생해보니 내가 불행을 극복해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고 함께 곤면하기도 하고 진실로 그들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고통을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불행을 지나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래 저분은 좋은 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모습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면서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심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본래 나쁜 사람으로 지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으며 기다린다라는 거지. 이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여전히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부족한데 무슨 서로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행, 고통을 견디면서 정말 참지 못하는데 견디고 인내하면서 용감하게 버티는 거죠. 끝까지 버티는 거죠. 사랑은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견뎌내고 끈기 있고 용감하게 잘 견뎌낸 자만이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인격적인 사랑의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감정적인 순간에 이루어오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화내기를 더디하고 벌하기를 더디하며 다른 사람을 참으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이 사랑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기고 다른 이들을 오래 참는 사람. 바로 화내고 바로 벌하기보다는 더디고 이것이 더디고 더디 벌하는 더디 화내고 더디 벌하는 모습. 이것이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랑에 대한 이 교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인 사랑이 이 사랑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내는 사랑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이기고 다른 이들을 품어내는 사랑의 훈련이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 자신을 이기고 다른 이들을 품어내는 사랑의 훈련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삶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하죠. 온유하다 이 말은 크레스튜 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온유하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용함, 쓸모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그대로 자비롭게 사랑으로 행동하는 걸 온유하다고 말하고 그야말로 온유하다라는 것을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온유는 자신의 유용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쓸모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나 각자 가진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유용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구원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이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며 사랑의 사람이 만들어주셨는데 어딘가 우리 안에 쓸모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나의 유용함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나의 유용함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라는 겁니다. 나의 유용함이 그야말로 오유함 그대로 친절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나의 유용함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한 발짝 앞서서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이고 사랑입니다. 나의 유용함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유용함은 뭡니까? 창조성이다라는 거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이들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침울해하고 우울해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주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주는 것들, 이 창조성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만 주신, 나에게 특별히 주신 그 유용함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특별한 장점들, 다른 사람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온유이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자신의 유용함을 가지고 또한 자비롭게 행동한다는 거죠. 친절함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부지런함으로 정말로 나무라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손이 되어주고 팔이 되어줍니다. 화목의 함으로 있어서 분위기가 어색한 곳에 정말 사랑으로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창조적인 일로 남들은 다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유용함을 가지고 자비롭게 행동하는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친절함으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돋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지런함으로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돋보일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춰주는 조명이 되어주는 거죠.
화목해 함으로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도록 하는 거죠. 창조적인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울해 있었지만,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능성들을 보여주면서 다른 이들이 돋보여지도록.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바보 아닌가요? 지금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는 PR, Public Relations 시대에 바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맞습니다. 네, 바보 맞습니다. 주를 위해 바보된 사람들 맞습니다. 주를 사랑해서 바보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 주를 위해서 바보된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곳저곳에서 보아가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바보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복음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보된 우리를 그 나라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데이비 케이프라는 목사님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방교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목회를 어느 날 기도하는데 목회를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비 목사님은 너무 당황스러운 부르심이어서

0: 씻겨줄 때 초자연적인 치유와 회복의 기적들이 속출되었습니다. 그는 대야가 붙은 십자가, 물통, 수건, 의자 등 20km가 넘는 짐을 가지고 거의 3,000km의 대장정을 걸어서 세족 사역을 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순례하였고 이후 걸프전이 일어나는 중동 등 전 세계를 누비면서 오늘날까지도 20년이 넘게 그의 세족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의 삶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순종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 주를 증거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고 무릎 꿇어 발을 씻기는 종의 마음이 없이는 세상을 치유할 수도 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도 없는 것을 알려줍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고 무릎 꿇어 발 씻기는 종의 마음이 없이는 세상을 치유할 수도 깨어진 사람들의 마음도 녹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지 진정한 연합과 화해와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데이빗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의 가진 유용함으로 다른 이들을 빛내주는 삶, 예수를 위해 바보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안목으로 다른 이들을 빛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결론입니다. 사랑의 삶은 오래 참습니다. 내게 닥친 불행과 고난을 오래 참음으로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진실한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삶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정말 친절해요. 나마저 가진 장점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돕는 거죠. 다른 이들이 돋보이도록 만들어주는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 주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의 이런 사랑의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흥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척 스윈돌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 추가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BBN 방송을 청취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세기 성자 어거스틴은 인간에게는 아무리 채워도 마저 채울 수 없는 인간 내면의 마지막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혹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삶의 공허와 허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모실 때 당신의 그 영혼의 빈 공간이 진정으로 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공허와 허물을 만족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영혼의 푸른 초장. 영혼의 푸른 초장은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입니다.
1: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20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해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사지선다형 퀴즈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잘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이 사지선다형 이 퀴즈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는데, 제가 출제하는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예, 거의 4번에 있습니다. 예, 왜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는가? 1. 제일 쉬울 것 같아서. 2. 짧아서. 3. 아내가 하라고 해서. 예, 여기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4.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예,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포함한 이 신약성경의 바울사도의 서신서를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사도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또 그런가 하면 격려를 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고 또 그런가 하면 야단 가운데 또 소망을 주고,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를 교회되고자 이 서신서를 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건강한 예수 공동체, 그 건강한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서신서를 통해 성도들을 권면하는 바울의 당부예요. 바울사도의 간절한 당부예요. 이것이 바울사도만의 간절한 당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네. 교회를 세우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당부예요. 왜?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이 없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구상까지 혹시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교회를 혼란케 하는 여러분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이 결단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 이 놀라운 축복, 주님이 그토록 세우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교회,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꾼으로 살아가겠다. 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때로 교회를 생각할 때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과 기대를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지난번 말씀에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선한 일을 행하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심으면 언젠가는 싹이 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영광과 여러분 그 열매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교회의 기초이자 본질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나 많이 흔들려졌어요. 흔들려져 있어요. 복음으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자, 그 당시 대부분은 대필을 시킵니다. 대필을 시켜요.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서명을 넣음으로써 그 편지의 진정성을 증명하였습니다. 간혹, 그러다 간혹 마지막 결론에 무언가를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본인이 직접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직접 쓰는 거예요. 직접 써요. 11절에 내가 쓴 큰 글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글자라고 하는 이 말에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어요.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이 복음의 영광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justification only by faith. Only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어떠한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플러스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군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14절에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14절.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밑줄이 거 있지 않으면 이렇게 밑줄을 긋으세요. 밑줄을 긋으세요.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래서 그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이신칭의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다면 내가 자랑할 유일한 것은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이신칭의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십자가와 무엇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미치게 하고 나의 삶을 다 드려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삶을 들여서 내 삶을 다 쏟아서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뿐이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가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를 처단하는 가장 무서운 사형 제도였어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사형 제도냐면 아무리 험한 사형수라 할지라도 로마 사람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은 아무리 험한 사형수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처절한 사형 제도였어요. 지금은 십자가가 뭐 목걸이로, 뭐 귀걸이로, 그리고 뭐 벽에 걸어 놓는 어떤 거룩함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게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핍박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피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자, 갈라디아 교회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이 의롭게 되려면 복음 플러스 할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들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하나를 또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할례 문제로 복잡해졌어요. 자, 그들이 왜 할례를 강조하는가?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그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마음속의 동기는 이거였습니다. 첫째, 바울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로마는 유대교를 인정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나면 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나도 유대교의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유대교의 한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와 유대인 양쪽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데 할례를 받으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핍박을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그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둘째, 육체를 자랑하고자 했어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할례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실상 그들의 관심은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이 육체를 자랑하려는 거였어요. 자기들의 뭔가를 좀 이렇게 과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할례 받았다. 나는 할례 받았다 함으로써 뭐예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다.

집을 자랑하고 자동차를 자랑하고 또 뭘 자랑합니까? 학벌을 자랑하고. 그렇죠? 네. 그것도 안 되면 뭘 자랑해? 아내. 네. 네. 네. 아내보다는 아마 자식을 더 자랑하는 것 같아요. 네. 아내도 자랑하고 자식도 자랑하고. 네. 우리 아내는 그런 이렇게 자랑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종교적 자랑이에요. 종교적 자랑. 네. 나는 4대째 믿는 집안의 사람이다. 네. 이 종교적 자랑. 우리 집안에는 목사 장로가 몇 명인지 셀 수가 없다. 네. 우리 집안이 세운 교회가 여러 개 된다. 그럴 또 뭐해? 내가 그동안 몇 명을 전도했는지 아냐. 네. 이 종교적 자랑.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몇 명 전도했는지 아냐. 숫자에 민감해. 숫자에 민감해. 네. 숫자를 자랑해요. 교회 크기를 자랑해요.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아냐. 우리 교회 재적 교인이 몇 명인지 아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에는 재적 교인을 다 더하면 인구수보다 더 많대요. 인구수보다. 숫자를 부풀려 말해.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에 날아다니는 파리까지 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크기와 숫자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네. 우리 형제교회는 주일 출석 성도가 몇 명일까요? 관심 갖지 마세요. 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 종교적 자랑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자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아하고 사람들이 몰라주면 서운해하고, 이게 현대판 할례주의자들이에요. 결국 뭡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더 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진정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것, 그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울사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 여러분, 바울사도에게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세상적 종교적 조건들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모든 자랑거리를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 다 버렸다 이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것 가지고, 내가 뭔가 좋은 것 한 것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하며 살겠다. 아마 바울 사도가 오늘 찬양을 한다면, 아마 찬송가에 이 찬양을 할 것 같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마 이 찬양의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 즐거움 나는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0: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내가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첫째, 십자가는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자였어요. 나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던 자예요. 여러분, 그런 나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구원이 임했어요. 내가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 이 자유함이 내게 임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덮고 있는, 감싸고 있는, 얽매매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내 죄가 사해지게 되었어요. 내가 자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둘째, 십자가는 나의 정체성의 근본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하는 능력이에요. 할례나 무할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가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그것은 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오직 십자가로 거듭났어요. 나는 오직 십자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게 16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할례를 받건 안 받건, 내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요함을 상속받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요함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자아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의 정체성의 근본을 바꾸는 이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나는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나는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십자가는 모든 유혹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모든 유혹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14절 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어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더 이상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의, 세상이 삶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누리며 살아요. 세상을 누리며 삽니다. 즐기며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리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즐기세요.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 누리세요. 즐기세요. 자족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집착하며 살질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나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베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유력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예요. 나는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이 바뀐 거예요. 이 십자가는 세상의 유혹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더 이상 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나는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십자가는 영원토록 평강과 긍휼로 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 십자가를 행하는 자라, 십자가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마치 저수지와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는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이,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내 안에서 평강이 솟아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평안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 아닙니까? 평안.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이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샬롬, 평안 아닙니까? 평안.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삶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긍휼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는 내 안에 이 긍휼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게 해요. 긍휼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래서 서로 감싸주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긍휼과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합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자, 17절 말씀.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흔적이라는 것은 이게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예요. 스티그마. 스티그마, 이걸 직역하면 낙인이에요. 낙인. 짐승이나 종에게 새긴 문신이에요. 이게 스티그마예요. 흔적이에요. 제가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 손가락에 낀 이 반지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거 반지를 왜 꼈습니까? 반지를 자랑하고자 끼고 다닙니까? 여러분, 반지는요, 내가 자랑할, 이 반지가 얼마짜리인지 자랑하려고 끼는 것이 아닙니다. 반지를 여기 꼈다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그 한 여자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 사람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와 연합한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래서 뭡니까? 내 손과 발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어떤 데 보면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돼요. 내 발이 예수님의 발이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어요. 나를 위해 다 쏟아부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보여져요. 나를 통해 만져지고 느껴지고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의 손자국을,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지 못하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그 못자국을, 그 스티그마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믿겠어요? 세상은 믿기를 원해요. 간절히 믿기를 원해요. 그런데 보질 못하니까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스티그마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세요. 제발 사랑하세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그것은 사랑이에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꼭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십자가의 흔적,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이 사랑,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보여집니다. 만져집니다. 느껴집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1: 영혼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을 가진 시애틀 영재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을 겪을 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가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벌리신 팔만큼 넓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갓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확실하며 더 지속적인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지금 한국어 방송 무료 성경대학에 등록하시면 성경교리 연구를 통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97번째 시간.

0: 주일 성수. 그건 일본으로서도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들을 단단한 고리로 결속시키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1: 일본은 교회를 와해하기 위해 일을 벌리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주일 성수를 그 뿌리에서부터 흔들어 놓고자 했습니다.
2: 그러니까 그 방법이면 놈들의 주일 성수 때문에 문제에 휩싸인다 이것인가?
3: 그렇습니다. 이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 뭐 이런 거죠.
2: 그렇다면 우리는 성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다는 것인데.
3: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지 아무리 믿음이 좋은 놈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감당해낼 수가 없지요.
2: 좋다. 그럼 당장 그 일을 추진하도록.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놈들의 길을 꺾어놔야 한다. 알겠나?
3: 네.

0: 과연 일본은 무엇으로 그렇게 성수주의를 중시하는 교회를 와해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였을까?
1: 그들은 그들다운 계략을 쓰게 됩니다. 그건 바로
2: 아, 자자, 아니 뭐 하고 있네? 내일이 주일인데 날래날래 해야 교회당에 갈 수 있지 않겠어? 고저 주일은 지켜야 한다 이 말이야.
3: 아유 걱정 마이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엔 장사 안 할 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인데 장사를 할 수 있겠는겨? 자자 가입시대.
2: 기러. 자 가자고.
3: 아 잠깐 저건 누군겨?
2: 어대 말이네?
3: 아이고 저기 말입니다. 아이고야 저 외놈들 아인겨. 외놈들이 창이는 무슨 일로 저래 많이 나왔지예?
2: 아이고 저게 기르게 말이야. 응? 물건 사려고 나온 건 아닐 거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디?

0: 자, 서둘러라. 내일 천이가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것이니까 차질이 없어야 한다. 알겠나?
1: 자, 여기 다 됐습니다.
0: 차질은 없겠지.
1: 그럼요. 어디서 하는 일인데 저희들이 실수를 하겠습니까? 내일까지 연회를 준비하도록 하디요.
0: 그럼 부탁하오. 자, 됐으면 가자.
2: 이브라이오, 웬 외놈들이 들이닥쳤습니까?
1: 아고고, 내일 그 중요한 연회가 있다고 그걸 준비해달라고 해서리. 아고,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니까 아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구만 기래.
3: 연애예? 무슨 연애인데예?
1: 잘은 모르겠지만 선교사들을 초대를 했대나 모래나고.
2: 선교사들이요?
3: 선교사들이면 목사님들 아인겨. 내일이면 주일인데 오예.
4: 아니, 기르게 말이야. 아니, 뭔가 오해가 있었겠디. 어케 목사님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연애에 가갔나? 아니, 뭔가 잘못 드린 게야.

0: 그래, 준비는 다 됐나?
1: 예. 음식도 내일 그 시각까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0: 선교사들에게 연락을 했나?
1: 예. 각 교회 선교사들에게 내일 저녁 6시까지 이리로 참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0: 그들이 참석을 해줘야 할 텐데.
1: 아마 참석을 할 겁니다. 통감에서 초대를 하는데 안 올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0: 그럼 우린 이제 차려진 판에 놀아나는 장면만 보면 되는 것인가? 응?

0: 선교사님, 통감부에서 이걸 전해왔는데요.
1: 아, 그게 뭔가요?
0: 그건 저도 잘... 한번 열어보시죠.
1: 어디 봅시다. 아니, 이건...
0: 뭔가요?
1: 내일 저녁 6시 통감부에서 이곳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유대를 위해서 연회를 연다고 하네요. 아, 저보고 참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0: 연회요? 그럼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감부 사람들이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1: 하지만 내일은 주일이 아닙니까?
0: 그러게요. 내일은 주일인데.
1: 주일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뭔가가 이상합니다. 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2: 그날 저녁, 평양 모처에 평양에 거주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모였다.
1: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초대장 받으셨죠?
3: 예, 갑자기 이런 것이 날라와 당황했습니다.
4: 하루 전에 이런 것을 보내온 이유가 뭡니까? 뭔가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글쎄요.
1: 아마 그 통감부가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3: 아니, 그 안 좋은 일이요? 그게 뭐죠?
1: 내일이 주일이니 주일을 못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 예? 주일을 못 지키게 한다고요?
1: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것이죠.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수,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9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이 운명론이나 회의론이 아니라 바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환경을 개척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사람의 한마디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도 또 행복하게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연히 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 그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BBN 사역자들은 지금도 이 방송을 듣는 그 누군가가 주님께 인도되어지기를 바라며 사역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선교의 부담을 주시고 계시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BBN 선교 방송으로 여러분의 물질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BN 사역의 물질로 또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후원에 관해 궁금한 내용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0: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서 41장에서 시편 2편 말씀입니다.
1: 제 41장.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네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고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치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키웠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랫자 같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창황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매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우는구나. 몽둥이도 검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기계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깊은 물로 소샘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로 젖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땅 위에는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3: 제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른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1: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었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3: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부운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욥기 41장에서 시편 2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까 늘 고민해보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참된 예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병기로 죄짓는 곳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린다고 하는 말은 항복하다라는 말과 복종하다라는 말과 유사하게 사용되실 줄 믿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 참된 예배는 내 자신이 늘 하나님 뜻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BBN을 알리고 소개하는 일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지금까지 저희들은 사용해 왔습니다. 명함 크기의 이 작은 ITL 카드는 8개 나라 은으로 제작되어서 전 세계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ITL 카드를 받아들고 방송을 접하고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게 될 줄로 믿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기 원하시면 저희 웹페이지를 통해서 원하는 만큼 또는 원하는 언어권의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의 김경찬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것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한 사역을 계속하면서 기록한 여행 일정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과 3절에서 지적된 사건에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자 여기에 어느 한 곳에 가서 시간을 드린 이 보낸 시간으로 따지면 큰 사역이었습니다. 배 타고 수리하러 갈 때 가고자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려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리고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회심한 경험에 관한 것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이 마침내 다메섹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의 사역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위협을 받았고 사역을 위협한 이들은 그를 적대시하고 그를 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증오였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여기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역하는 도중 같은 종류의 육신적인 위협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0장 3절에 따르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자 여기에 함께 가는 자들을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나 고난이 다가오고 그것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될 때 물론 무슨 모든 고난은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이렇게 동행케 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친구들 구세주를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열망하는 같은 인생의 동기와 목적을 가진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친구들 때문에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신 놀라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친구란 내가 무엇인가 보다 내가 누구인가로 날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책망이 필요할 때 사랑으로 책망해 주며 생활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염려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정이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친구가 있다는 것과 친구가 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우정은 어떻습니까? 친구는 생명부지의 사람보다 서로를 더 잘 알기에 우정이라는 좋은 친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정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 때 예수님의 일을 나누는 일에 용기를 얻습니다. 우정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역, 서로를 격려하는 사역, 서로 교훈하는 사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서로를 돕는 사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정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있는 친구들로서 만족하고 더 이상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않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는 이와 같은 일들은 정말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동네에 새로 이사와서 친구가 필요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 새로 오는 교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의 팔을 열어 환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제하는 그룹으로 그들을 초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새로 오신 그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해서 그분들이 정말 새로운 사람이 예수 안에서 환영받으며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까? 너무나 자주 우리는 몇몇 친구들하고만 끼리끼리 어울리는 이러한 좋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작은 그 그룹, 이 조그만 그룹이 더 커지는 것도 이 그룹의 존재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위협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 이러한 경향이 좋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친구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정을 나누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외면하거나 무시해 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친구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시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이 바울. 바울의 심령이 무거웠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울을 사랑하고 걱정해주고 위로하며 돌봐주는 친구들을 보내셔서 그를 감싸고 에워싸게끔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야드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여기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돌아보며 위에서 기도하고 바울을 후원하며 복음을 선포하는데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친구들, 동고동락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소중한 친구들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르고 여러분의 모습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저의 친구임을 압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심장이 함께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편지가 필요한 친구에게 소식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아픈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내어 병실로 찾아가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슬픔 중에 여러분의 방문이 필요한 친구를 찾아가서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공궁에 처한 사람은 공궁에 처한 친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작은 선물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돌려받을 기대 없이 주는 선물 말입니다. 뭐 케이크도 좋고 또 조그만 선물 그리고 환한 웃음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구 여러분,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도 편지를 적어 보내주시는 일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소식은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친구들과 함께 먼저 가서 들어와 해서 우리를 기다리더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다세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말씀 공부를 시작했을 때 왜 이 사건이 기록되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거기서 약 7일을 보낼 것입니다. 자, 7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여기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장에서 특이하면서도 좀 모호하기도 한 이 사건을 공부하면서 저의 마음에 와닿는 첫 번째 진리는 믿는 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고 말씀 듣기 위해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어떤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어느 날 예배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을 안식일날 예배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곱 번째를 의미하며 쉼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는 날로 적합한 날은 오직 토요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기적으로 토요일날 회당에 들어간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날 거기 있었기 때문이고 그때가 바울이 주 예수님의 이 측량 못할 부요함을 선포할 수 있었던 기회였기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나누려고 회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 주 첫날이 선택된 이유는 신약성서에서 믿는 자들도 초대교인들이 그날 예배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일에 성실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가난과 고생을 딛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상이 되면서부터 날마다 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곡두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있는 무거운 기왓장들을 뒤뜰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옮겨놓았던 기왓장들을 다시 마당으로 옮겨놓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였습니다. 우연히 그 광경을 보게 된 친구가 어이없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어려웠을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함이네. 지금의 편안한 생활에만 빠져서 나태해질 정도라면 하물며 남의 앞날을 걱정하는 정치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 즉 초심을 잃어버려서 겪는 실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두 아이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각배를 타고 그 아이를 구하러 나갔다가 자신의 아들과 또 다른 친구가 있음을 발견하고 마침내 아들을 포기하고 그의 친구를 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아들의 친구는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친구를 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람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관심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있었고 실제로 그들의 삶이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결코 사회사업이나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죄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요, 지금은 응답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응답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감사야말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찬양을 들으시면서 축복받는 통로를 활짝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는 리모컨을 사용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리모컨이 편리한지 모르죠. 제가 어제 위키피디아에 가서 리모컨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봤더니만 유선 TV 리모컨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5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선 TV 리모컨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55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과학서적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시면 때로는 과학적인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과학적인 역사를 제가 일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실상 리모컨은 주후 30년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격 조절 장치를 사용하시며 죽어가는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그 리모컨 작동 반경은 무려 30여 킬로, 20마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위키피디아 내용을 다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리모컨의 처음 사용은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막강한 리모컨을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47절에 보시면 사건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갈릴리 가나 지방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2장에서 봤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되돌아오십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한 20마일 떨어진 곳에 즉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한 왕의 신하가 당급하게 주님을 찾아와서 청을 합니다. 왕의 신하 많은 권력과 많은 부를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헤롯 안티파스 향해서 저 여우라고 부르기도 했던 그 사람의 신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말을 타고 급히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와 간청을 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는 말씀드리기를 내려오셔서 즉 가버나움에 같이 가셔서 우리 아들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에 봉착하고 맙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소문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그 소문이 널리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에 그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이 됩니다. 소문 듣고 찾아온 믿음으로 시작이 되죠.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그 아들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리모컨을 사용해 30km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48절에 있는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주님께서 개탄하십니다. 여기 너희라고 되어 있음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왕의 신하가 와서 부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 전체를 향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다고 젠틀리 그러나 분명히 질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에게 생수를 건네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틀을 더 유하시고는 이제 갈릴리 가나로 오십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시면 주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친히 당신을 가르쳐 선지자라 말씀하시며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높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45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환영했습니다.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고향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에 의해 환영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사건 가운데 요한의 의도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해서가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렸다고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적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질책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믿음은 계속되고 있고 주님께서는 아직도 마음이 안타까운 상태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죽어가는 그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4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며 왕의 신하의 믿음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0마일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그 아들의 상태를 고쳐주시고 열기가 떨어지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기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그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니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고 갑니다. 믿음의 내용은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소문으로 시작한 그의 믿음,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그의 믿음을 싣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던 그의 믿음, 주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능력에는 의심하는 바가 없었던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그 믿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51절 54절 사건의 결말에 보시면 이 사람이 집으로 내려가다가 자기 집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궁금하던 차에 이 왕의 신하는 하인들에게 물어보죠. 언제 우리 아이가 낳는가? 대답하기를 어제 제 7시 요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1시가 됩니다. 오후 1시요? 또한 바로 그때에 자기 아들의 열기가 떨어진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이 시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후 1시에 낳았는데 왕의 신하는 거기서 걸어간다 하더라도 6시간, 7시간이면 집에 갈 수 있는 갈릴리와 가버나움의 거리였습니다. 말을 타고 갔다면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오후 1시라고 되어 있으니 즉 이 왕의 신하는 가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자기 집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왕의 신하는 왜 집에 가지 아니하고 또 어디서 무엇 했는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겠죠. 요한이 여기 시점을 밝히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한편으로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더 하이라이트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이 왕의 신하는 듣고 믿고 자리를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능력에 대한 그의 신뢰를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날 가나에 장이 있어서 뭐 물건을 좀 세일하는 걸 사오고 갔는지 제 묵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사람은 이날 예수님께 저녁 집회 때 저녁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집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다음날 이 왕의 신하는 발걸음 옮겨 자기 집으로 갔고 그가 그 사이에 전화를 건 것도 아니고 카톡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낳았을 것을 그는 믿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칭찬할 만한 믿음을 이 왕의 신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3절에 보시면 그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에 자기 아들의 열기가 떨어진 사실을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확인하고는 말씀하기를 즉시 아들이 병이 나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53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믿고 있습니다. 50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가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53절에 다시 한번 그가 또 믿습니다. 무엇을 믿었다고 하는 것인가? 이 흐름 가운데 요한은 여기서 이 사람의 믿음이 점점 발전, 성숙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 시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 왕의 신하는 아 예수님이 능력을 향하시는 분뿐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것을 이 사람은 확인하며 믿게 됩니다. 병 낫게 하실 것을 믿었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이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는 메시아를 만나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즉 이 왕의 신하는 그 주님의 베푸시는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음을 요한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표적, 믿음 그리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을 정리하면 이 사건 가운데 나타난 왕의 신하의 믿음에 초점 맞춰본다면 47절에 소문을 듣고 시작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여정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믿음, 50절에 능력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53절에 메시아를 만나는 메시아를 발견하는 믿음으로 이 사람의 믿음이 발전되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그 멋진 리모컨을 사용하셔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참믿음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연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당연히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의 영역 안에만 놓여 있는 능력을 행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 보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현실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찌 이렇게 멋있게 막강한 능력으로 막강한 리모컨을 사용하시며 그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시는가. 이 왕의 신하 그 아이의 아버지는 부탁드리기를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려오시기만 하면 우리 아들이 날 것을 그는 믿었지만 주님은 아니 내가 내려갈 필요가 굳이 없다 말씀하시며 공간을 뛰어넘는 막강한 능력으로 그 아들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애초에 창조주이신 그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데에 있습니다. 20마일 밖에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점심을 초대해드린 적도 없고 이 당시에 이 시간에도 와서 만일 예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3분의 1을 드리겠다고 그런 오퍼도 한 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사람 꽤 지위가 있는 권위 있는 그런 모습이었겠으나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만큼은 모든 체면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자신의 그 아픔, 자기 아들의 생사를 헤매는 그 아픔을 주님께 호소하자 예수님 공감하시며 순전한 은혜를 그에게 베푸시며 아무 조건도 없이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능력을 행하시는 방법은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 또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도착하시자 마르다가 먼저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조금 더 있다 32절에 마리아가 등장을 하며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또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내 우리 오라비가 죽는 것을 막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그들은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사로와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 한편으로 실망하는 이 두 자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주님 우리 오라비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자기 오라비를 다시 살리실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상상하지 못하고 예측 못하고 실망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상을 초월하시며 아니 그 누구의 상상도 다 초월하시며 결국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우리 삶의 아픔과 필요 주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 마을에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평온하고 분위기 좋은 마을이었는데 술집이 들어와서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 술집 벼락을 치셔서 불에 타게 해 주시옵소서. 한 두 주 기도했는데 정말 비가 오는 하루 벼락이 그 술집을 강타하며 그 술집이 불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술집 주인이 이 교회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교인들이 우리 술집 불나게 하라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불이 났다고. 교회 측에서는 변호사를 사서 그 소송에 대응을 했습니다. 재판이 막 진행되는 가운데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소. 그러나 교회는 믿지 않는 것 같소. 우리가 기도 드리고 나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의 결과로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며 또 실제 그 응답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왔거니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삶의 필요를 하나씩 들고 나가 주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아뢰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 속에 리모컨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 멀리 안 계신 우리 속에 리모컨이 되셔서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님의 능력은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이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던 그런 기적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기록들을 흔적들을 우리는 다시 살펴보며 우리가 주 앞에 오늘의 문제를 놓고 드리는 기도에 더욱더 박차를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이와 약 비슷한 유사한 그러나 다른 따로 분리된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즉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본문에는 왕의 신하요, 마태복음 8장에는 이방인 백부장요, 여기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요, 거기는 그 이방인의 하인의 병입니다. 거기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뿐이 아니고 권위까지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굳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명령만 하시면 모든 병도 그 명령에 굴복할 것을 순종할 것을 그는 알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히 예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과 같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공감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같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결과로 그 능력을 경험해 자기 아들이 살아난 그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는 아 이분은 참으로 메시아이시구나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그 믿음의 수준인가 아니면 주님 말씀을 믿는 수준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 주님의 능력뿐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권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권위를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참으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인가. 표적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삶의 필요를 하나씩 믿음으로 주 앞에 고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받은 증거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삶의 필요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의 가장 주된 내용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옮겨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가장 큰 복이며 기쁨인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두 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시는 선물이 있고 두 번째 그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그 선물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 이에게 이러한 표적을 베풀어 주셨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사람들은 그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며 그 깊은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에머슨 얘기하기를 유일한 선물은 참된 유일한 선물은 당신 자신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일부를 주는 것이 가장 고귀한 선물이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낫는 것 선물로 주셨으나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마음을 우리가 읽기를 원하시며 주님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며 주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원하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욥에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다 욥은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사단에게 욥을 괴롭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말씀이 맞았음을 입증해 보여줬어요. 복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많이 있고 아니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혹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욥은 고백했습니다. 선물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서 우리는
예수님 당신을 원하는 믿음으로

0: 바뀌어져 나가야만 됩니다. 표현에 seeing is believing 그런 표현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believing is seeing이라고 말씀합니다. believing is seeing 보는 자가 믿는 자가 보게 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겠으나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증거를 보며 예수님 믿게 되었으나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내 인생의 내일을 명쾌하게 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내 인생의 참모습을 내 영혼의 참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Believing is seeing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이 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연로하신 어머님 찾아갔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워하십니까? 굴비를 사갖고 가지만 어머니 굴비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고 갈비 사갖고 가지만 갈비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고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 아이들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용돈을 꺼내서 5만 원씩 주십니다. 아이들은 용돈 받고 할머니 할머니를 뵈서 기뻤지만 용돈 받고는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을 당황케 만듭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용돈 주시는 거 감사히 챙기지만 그래도 할머니 만나는 게 더 기쁜 내색을 합니다. 철이 들어서 그런 거죠. Gift and the giver. 선물과 선물을 주시는 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되는 경우는 주님께서 선물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을 신장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 드리는 기도 응답을 이것저것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꼭 같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주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아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은 이런저런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뛰어넘어 당신 자신을 주기 원하십니다. 주님보다 주님 주시는 선물이 나를 더 흥분시킨다고 한다면 주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보다 주님 주신 선물이 더 반갑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이것저것 선물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더 많다고 한다면 이것은 용돈을 더 탐하는 손주의 모습이요 현실적으로 있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굴비를 더 반기는 할머니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가랴,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선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가랴는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 광채,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그 광채가 비치게 될 것이며 우리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우리 삶 속에는 그 영광의 광채가 끊임없이 내리 비치고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 발이 늘 평강 가운데 옮겨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경험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많은 아픔을 주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신 적이 다 쉴 수 없이 많이 간증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꽤 오래전 얘기지만 중국 오지의 한 선교사 부부가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아들이 고열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배를 타지 않고는 의원에게 갈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강의 가뭄 때문에 강이 메말라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그 선교사님의 아들은 밤새 죽고 맙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고 난 후에 곧바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폭우가 억수로 많은 비가 졸지에 강이 불어오르기 시작했고 곧바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아닐 테죠. 하나님께서 조금 더 비를 보내셨으면 이 아이가 그 배를 타고 의사를 만나 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섬기는 이 선교사 부부의 가정에 왜 이렇게 아픈 일이 벌어졌나요? 왜 하나님이 타이밍을 못 맞추신 것 같이 생각되는 일이 벌어지나요? 오히려 비가 야속하기만 한 차라리 비가 며칠도 안 왔으면 괜찮았을 뻔했을 텐데 아이가 죽자마자 왜 비가 내리는 거겠어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표적과 기사로 격려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꼭 받아야 되는 선물은 예수님,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가장 큰 표적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입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려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표적이며 아니 그러나 그 표적이 이미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보았기에 이미 보고 또 확인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혹 우리 아들을 살려주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소문에 의한 믿음, 표적과 기사를 따르던 믿음,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이제 더 나아가 예수님 당신을 만나는 믿음, 예수님 나는 봤기에 예수님 만났기에 나는 그분의 허리에 창자국 만져봤기에 그분의 손자국 손에 있는 창자국 내가 확인했기에 허리에 창 몹자국을 확인했기에 나는 I know him personally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화려한 인생으로 뒤뚱거리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질퍽거리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영혼을 향해 멋있게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줄 것이며 바로 그 인생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기에 우리는 노래 또 노래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시며 내 믿음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어느 수준에 놓여져 있는가? 주님 만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소문같이 들려오는 아니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하나쯤 더 있으면 더 좋겠는걸 하는 그런 아쉬움 표적과 기사보다 더 크신 표적과 기사의 주체이신 20마일을 뛰어넘는 막강한 능력의 류모콘을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더 이상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믿었기에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명쾌하게 볼 수 있는 참 믿음으로 한 발짝 더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위대한 문학가 롱펠로우는 그의 인생 예찬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가야 할 곳, 또한 가는 길은 향락도 아니오 슬픔도 아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한 영혼의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향락도 세상에서의 슬픔도 우리가 다다라야 할 곳은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내일이 기다리는 저 천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아이텔 카드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하는 내용을 한 번쯤은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이나 아직 ITL 카드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TL이란 Invitation to Listen의 줄임말로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제공하는 명함 크기만한 무료 전도 카드를 말합니다. 그동안 전도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고 고민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명함 크기만 하고 휴대하기가 좋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친구에게 주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한 영혼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카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이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가셔서 전도도구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무료로 신청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매일 지구촌의 각종 뉴스를 접하면서 수많은 재난과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비극을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사고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간신히 도움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못 박힌 손을 통해서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이스라엘의 많은 땅을 여호수아 장군이 점령하고 그 역시 하나님 곁으로 떠나버리고 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두 부족으로 갈려 각기 나눠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한데 뭉쳐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넓은 땅으로 흩어지고 나니 다른 종족들은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1: 네, 이놈 이스라엘 놈들아! 일로 와!
2: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1: 왜 이러다니, 이놈아! 이 남의 땅으로 허가도 없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
0: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고 서울도 없었으며 따라서 군대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이스라엘 족들을 뭉치게 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죽어버린 후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3: 그래, 이스라엘 놈들을 모두 끌어왔느냐?
1: 예, 모두 끌어왔습니다.
3: 오늘부터 이놈들 우리 노예로 임명한다.
4: 아니, 우리가 왜 노예란 말입니까?
3: 나 이놈들은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도망 나온 놈들이 아니냐? 여봐라, 저 대꾸하는 놈을 당장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매우 쳐라!
0: 힘이 없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곳저곳에서 그 지역 원주민에게 짓눌려 살게 됩니다. 죽도록 일을 해주고 세금으로 빼앗겼으며 불평 한번 해보지 못하는 가련한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5: 에휴, 이놈의 세상! 아, 이렇게 살아서 뭐한담? 차라리 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
6: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저 사람들이 들으면 가만 안 놔둔다고요.
5: 말도 못하는 이런 힘든 세상이 됐으니, 아이고.
0: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도 크게 한번 쉬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아무 희망도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 가자!
0: 바로 가나안 지역의 왕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900대의 철갑 마차 부대를 거느리고 걸핏하면 무시무시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7: 아이고, 저것 봐요. 아이고,
8: 저자들은 천하무적이야. 이 세상 어떤 군대도 저자들을 당해낼 수 없어요.
0: 천지를 짓밟아버릴 듯한 무서운 기세로 달려나가는 900대의 마차 부대.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풀이 죽어버립니다.
8: 아이고, 우린 틀렸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영원히 저들의 노예로 늙어 죽어버리고 말 거야.
0: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산속에 살고 있는 여자 예언자 드보라.
8: 아, 저 어르신 말씀을 좀 들으려고 왔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이라도 듣지 않으면 우라가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0: 그는 아무 지도자도 없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지도자였습니다. 다만 그는 산속 푸른 종려나무 그늘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기만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8: 아이고, 저 어른이 남자만 같아서도 우리를 이끌고 한번 일어날 텐데.
7: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여자라 더 이상을 바라기는 힘들다고요. 아유,
0: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6: 이거 봐요.
8: 아, 예, 어르신.
6: 만날 사람이 있어요. 발락이라는 사람을 좀 불러주세요.
8: 아니, 알겠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0: 발락은 그 근처에서 잘 알려져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평범한 보통의 젊은이였을 뿐입니다.
9: 부르셨습니까, 어르신?
6: 그래요, 발락. 내 그대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릴 터인데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9: 아, 그거야 물론입니다.
0: 발락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6: 좋아요. 그럼 그대는 지금부터 각 부족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서 군사들을 모으세요.
9: 예? 아니, 제가요?
6: 그 숫자는 만 명이어야 합니다.
9: 아, 아니, 그들은 천하무적의 900대나 되는 철갑 마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6: 두려워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0: 그러나 발락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9: 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면 당연히 가야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싸움터에 같이 가주시겠다면 제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6: 그대는 두려워하고 있군요. 그러나 그대 혼자 가서 싸워 이긴다면 그대는 민족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대 대신에 곱슬머리 여인이 민족의 영웅이 될 터인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0: 발락은 이상하여 마주 앉은 드보라의 머리를 찬찬히 바라보지만 그 여자 역시 곱슬머리는 아니었습니다.
9: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어르신께서 전쟁터에 같이 가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앞장을 서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0: 마침내 발락은 각 부족에게 사람을 보내 은근히 군대를 모읍니다.
4: 가난한 놈들을 쳐오시잔 말입니까?
10: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무기도 하나 없는데요.
1: 염려 마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놈들의 손에서 풀어주심하고 하셨소. 이건 예언자 드브라의 말씀이니 믿으시오.
4: 그렇다면 가야지. 암 가야 하고 말고요.
0: 군대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11: 기성강가에 집결하라! 거기서 결전을 벌일 것이다!
0: 넓은 기선강가에 대열을 갖추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군.
4: 우리는 무기 하나도 없으니 산속에서 싸워야 할 텐데 왜 이렇게 강가에서 싸우려 들지?
10: 글쎄 말이야, 적의 철과 마차 부대가 공격해오면 우리는 순식간에 모두 무너져버리고 말 텐데 말이야.
0: 그들은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12: 어리석은 놈들, 그들이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어.
13: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술이나 한 상 차려놓고 기다려 주십시오. 단숨에 놈들을 고기밥으로 만들어버리고 돌아오겠습니다.
0: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는 껄껄 웃으며 자신의 철갑 마차에 오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떻게 철갑 마차 900대를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14: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0: 대체 무슨 생각에선지 발락은 칼을 뽑아들고 그대로 군대 앞을 지키고만 있는데.
13: 자, 가자!
0: 드디어 강변에서 두 쪽의 군대는 만납니다.
13: 저런 어리석은 놈들 같으니 달아나지도 않고 저렇게 서 있어? 하여튼 미련한 것들은 약도 없다니까.
0: 마치 사자가 토끼를 만난 형상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는 가소롭다는 듯이 껄껄 웃음을 터뜨립니다.
13: 자, 용감한 철갑마차 부대의 용사들이여, 저 부들부들 떨고 있는 놈들의 꼴을 보라. 체면에 도망도 가지 못하고 서 있지만 저놈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고기밥이 되고 말 것이다. 자, 나팔수, 돌격나팔을 불어라. 자, 총돌격이다.
0: 무시무시한 괭음을 내뿜으며 손살같이 강가를 돌격해오는 900대 철갑마차 부대. 이것을 두 눈을 부릅뜬 채 지켜만 보고 있는 창백한 이스라엘군.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실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4: 이게 뭐야? 아이고, 이게 뭐야?
0: 마차 부대가 돌격하고 있는 바로 앞쪽에 진흙구덩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평범한 보통 땅이었지만 이것은 미끄럽고 물렁하기 짝이 없는 진흙밭이었습니다. 돌격해오던 900대 마차 부대는 그대로 진흙구덩이에 처박히면서 울부짖음과 비명이 한데에 오로집니다. 말들은 일어나려고 버둥거리며 뒤엎어진 마차에 깔린 군사들 역시 아우성을 치면서 비명을 질러대는데.
13: 자, 이때다! 이스라엘군이여! 활을 쏘고 돌멩이를 던져라! 저놈들 모두 죽어라!
0: 삽시간에 사태는 역전되고 맙니다. 강가에서 끔찍한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일방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입니다. 900대의 철갑마차 부대의 사령관으로서 그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벌벌 떨었는데 그는 지금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피해 간신히 혼자 산속으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4: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어느 쪽으로 가야 우리 왕궁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지? 이스라엘 놈들, 어디 보자. 오늘의 치욕을 잊지 않고 기어코 복수를 해주고 말겠다.
0: 어느덧 해는 지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시스라 장군은 갈팡질팡 이곳저곳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4: 마을이라도 나타나야 할 텐데, 그래야 내가 방향을 알 수 있을 텐데.
0: 정신없이 헤매던 그는 이윽고 멀리 반짝이는 하나의 불빛을 발견합니다.
4: 옳지, 됐다. 불빛이 하나만 있는 것을 보니 양치는 사람의 천막인 것 같구나.
0: 춥고 배가 고프고 기진맥진한 그는 불빛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양측의 천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5: 가만, 그대로 무조건 들어가서는 안 되지. 누군지도 모르고 혹시 이스라엘 놈들이라면 큰일 나니까.
0: 그는 살그머니 천막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5: 가만히 있자. 저 여자는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0: 한참을 생각하던 그는 번쩍 기억이 떠오릅니다.
5: 오, 저 여자는 왕궁 안에 꿀을 가지고 오던 여자야. 꿀을 가지고 와서 왕과 왕비에게 선물하곤 했었지.
0: 그는 마음이 놓입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7: 아니, 누구세요?
0: 시스라 장군은 천막 안으로 들어섭니다.
5: 나요? 아, 나를 모르겠어. 나는 시스라 장군이야. 철갑 마차 부대의 사령관.
7: 사령관 각하.
0: 여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7: 장군님이 웬일이십니까?
5: 아,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오늘 나는 이스라엘 놈들의 속임수에 걸려가지고 참패를 당했지만 내일 날만 새면 다시 군대를 모아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소.
7: 그렇다면 전쟁에서 지셨나요?
5: 에이, 그랬어. 보기 좋게 놈들의 속임수에 빠졌지. 아이고, 배고프다. 그저 먹을 것 좀 주시오.
7: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0: 여인은 서둘러 음식과 술을 준비하여 바칩니다.
5: 아, 근데 남편은 어디 갔지?
7: 아, 예. 읍내에 갔습니다.
5: 아, 이곳을 발견하게 돼 다행이오. 이 밤이 되어 길을 헤매던 중이었는데 정말 고맙소.
0: 너무나 피곤했다가 음식을 먹고 술이 들어가니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맙니다.
5: 누가 나를 찾거든 안 왔다고 해주시오. 그대는 내일이면 우리 왕에게 큰 상을 받을 것이오.
0: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이 양치기의 아내. 그 여인의 입에서 다음 순간 흘러나오는 말은 너무나 천만 뜻밖이었습니다.
7: 이놈, 이스라엘의 원수야.
0: 사리차게 노려보는 그 눈길. 그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7: 우리 민족이 그동안 내 놈들의 학대에 얼마나 신음하고 있었는지 아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내 놈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0: 여인은 구석지에서 천천히 칼을 한 자루 꺼내듭니다.
7: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0: 멀리서 횃불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떠들어대는 소리들.
15: 장군! 장군!
16: 장군!
0: 바로 가나안의 철갑마차 부대 사령관을 찾으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점점 그 소리는 다가옵니다.
15: 야! 저기! 천막이 하나 있다. 가보자!
0: 이제 그들은 천막 쪽을 향하여 몰려오고 있습니다.
7: 오, 하나님!
0: 천막 안에는 죽어있는 사령관의 시체가 있는데 여인은 시체를 치우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럴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는 단념해버린 것입니다.
7: 하나님, 저는 한 이스라엘의 여인으로서 할 바를 다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두려울 바가 없습니다. 제가 저들에게 끌려가 죽을 것이오나 저는 기쁘게 웃으면서 눈을 감겠나이다.
0: 밖이 왁자지껄해집니다. 그들이 다가온 것입니다.
15: 이거 보시오. 이거 봐요.
0: 그들은 천막 안을 들여다봅니다.
15: 아조니, 혹시 철갑마차 부대장을 본 적이 없습니까?
0: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는 비로소 천막 안에 쓰러져 있는 한 사내를 발견하는데.
15: 오, 여기 있다. 찾았다.
16: 찾았어.
17: 아니, 이거 죽었지 않은가? 죽었어.
0: 우르르 몰려드는 사람들. 그리고 여인은 더 이상 살기를 단념하고 눈을 감아버리는데.
17: 아니, 누가 죽인 거지? 누가 했죠?
0: 여인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7: 내가 했습니다.
17: 아니, 어째서?
7: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의 원수를 죽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0: 순간 긴 침묵이 계속되더니.
17: 우린 그런 줄 모르고 이 사람을 찾느라 온 산을 다 뒤지고 있었지 않은가? 장하오 여인이시여.
7: 아니.
0: 여인은 놀라서 눈을 번쩍 뜨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사령관 바락 장군인 것입니다.
17: 그대 같은 용감한 여인이 있는 한 이스라엘엔 분명히 영광이 찾아올 것이오. 자, 이 시체를 끌고 나가자. 아, 그리고 여인이시여, 그 용감한 이름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6: 저의 하찮은 이름은 야엘이라고 합니다.
17: 오, 야엘. 그대의 이름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오.
0: 전쟁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16: 이스라엘 만세!
18: 만세!
16: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됐어요.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종족은 없을 것입니다.
18: 그리고 우리는 또 한 사람 만세를 불러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야엘이라는 용감한 여인입니다.
16: 그렇소! 야엘 만세!
18: 만세!
0: 이제 모처럼 평화가 깃들어오자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은 자신을 불러 싸우게 만들었던 예언자 드보라 여인을 찾아갑니다.
17: 어르신, 저를 그런 큰일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6: 수고하셨어요.
0: 예언자 드보라 여인은 잔잔하게 웃습니다.
6: 내가 뭐라고 했지요? 내가 전쟁터에 가면 싸움은 그대가 해도 공로는 한 곱슬머리 여자가 차지한다고 했었지요. 양치기 여인 야엘의 머리가 곱슬머리인 것을 보셨지요?
17: 예, 보았습니다.
0: 두 사람은 다시 잔잔하게 웃습니다.
17: 그러나 그 여인은 진정으로 훌륭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의 영웅이 된 것을 저는 조금도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0: 여자의 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주었던 드보라,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용감히 싸웠던 발락 장군, 또 연약한 여인이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서운 용기를 발휘하였던 야엘 여인, 모두 이스라엘의 잊을 수 없는 영웅들입니다.
19: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너를 바라보며 나는 기도했지. 오늘 하루 사랑하는 날 되어지도록, 사랑할 수 있으므로 기쁜 날 되도록. 혹 세상이 너에게 상처 주는 날 된다면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날 되도록. 넌 늘 기도했지. 즐겁고 기쁜 날 될 수 있기를. 예쁜 기도할 줄 아는 아이야, 알고 있니? 사랑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BBM 방송은 지난 40년 넘게 단 한 번도 상업 광고를 하지 않으며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 오직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 방송국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말할 때 그저 결과와 사실을 이야기하는 의례적인 문구가 아니라 지난 40년 넘게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뿌리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정경제나 회사를 운영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에 복음을 향한 저희 방송의 순수한 열정을 이해하실 텐데요. 이러한 저희 BBM 방송을 주위에 있는 가까운 분들께 소개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께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함께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인가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즉 자립할 때에 부모로서 뿌듯한 마음을 느낄 텐데요. 다 성장하고 나서도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손을 여전히 빌려야 한다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립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녀들이 성장한 증거이기도 한데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이 방송 사역을 시작한 지 5년을 통과하면서 이 자립에 대한 생각을 심각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100%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는 BBN 한국어 방송이 우리 한국 청취자들이 보내주는 그 후원만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때가 곧 오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방송을 청취하실 때마다 이제 BBN 한국어 방송도 자립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좀 더 큰 마음, 성장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은 주변에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죽었을 때에 그의 호주머니에는 뜻밖에도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신문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봤던지 닳고 달아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링컨같이 위대한 인물이 사람들의 비난과 자신을 향한 화살을 어떻게 피해 나갔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칭찬 한마디가 링컨으로 하여금 굴복하지 않고 뜻하는 바를 행하도록 격려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말 안 듣는 아이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공과 공부 시작하기 전에 칭찬 한마디로 그를 세워주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인생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매년 전 세계에서 2억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순례 여행을 떠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오랜 역사를 가진 순례의 목적은 많은 사람의 경우에 보면은 성지에 가서 일종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대성당 또는 사원,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영국의 켈틱 기독교인들은 순례를 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나가서 어디든지 바다가 데려가는 곳으로 가기도 했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순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었고 어떤 축복이든지 간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로 해서 가는 길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좀 다르죠? 히브리서 11장은 고대 서양의 인도 유럽 어족인 켈트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란 것은 세상 방식을 뒤로 하고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여정이 곧 순례와 같았습니다. 순례자들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어려운 길 위에서도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구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지 순례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란 하나님 나라를 이르기까지 어두운 숲과 막다른 길, 시련으로 가득 찬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마치기까지 가는 길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이 세상이 우리의 진정한 집이 아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삶의 시련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설교들을 어떻게 들을래요? 설교 듣고 기분 좋은 사람 거의 없을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여러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설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내쫓겼죠.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건드리는 즉시 쫓겨납니다. 이 종의 자식을 쫓아내버리라고 예수께서 바로 명령하세요. 그러면 설교자들도 다 쫓겨나야 됩니까? 쫓겨날지만 골라서 합니다. 근데 안 쫓겨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만 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안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율법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러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이며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느끼게 되는 우리의 죄도 예수님이 모두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성경공을 공부할 때 기분 좋을 일은 아마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은혜를 경험한 게 언제였는지 압니까? 그게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였어요. 하필이면 기독교 영화를 보면서 막 눈물을 막 제가 흘린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 줄 압니까? 제가 한번 말했을 텐데 여러분한테 바나바라는 영화 바라봐. 그래서 바라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본래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리셔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또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총독 앞에 또 붙잡혀갑니다. 여러분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이 다시 죄를 졌어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어야 살아요. 죽죠.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안 죽어요. 이 바라바가 안 죽은 이유에 대해 총독이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압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유월절에 풀려난 죄수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수 없다는 규례가 있다네. 아, 저 그 말 듣는 순간 울어버렸어요. 막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갑자기. 저 그런 은혜 처음 받았어요. 유월절에 살아난 죄수에게는 유월절에 풀려난 죄수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수 없다는 규례가 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 죽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정말 오랜만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니까요. 이 정도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 힘들어요, 앞으로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설교 탓이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만 살 수 있으면 설교가 왜 부담스러워요? 성경 공부가 왜 부담스러워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대로 못 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 무섭습니다. 난 구원받기 글렀나 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느끼게 되는 우리의 죄도, 우리의 죄책감도 예수님이 모두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두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바라바에게 했던 내용이 뭐예요? 유월절날 풀려난 죄수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수 없다는 규례가 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유월절에 살아난 죄수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수 없다는 규례가 하늘나라에는 있어요. 따라서 결코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시지 않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설교 말씀이나 성경의 내용대로 살지 못해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0: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인생은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든 때도 있겠지만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또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클릭하시면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남기실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제 BBN 방송국 본사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우편 주소도 웹사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서 12시까지 신앙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1800-888-707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당신이 만약 지금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복음대화방으로 방문하셔서 구원 및 신앙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가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종말을 넘어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흙에서 태어났지만은 흙으로 돌아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라고 하는 단어는 질서와 조화, 정돈, 꾸밈, 그리고 장식 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질서를 파괴하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성연애라든지 자연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일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또 색다른 도전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경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음악도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오하이오주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신웅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양육,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계신데요. 이제 한들 장로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쉼의 시간 속에서 은혜 받았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의 상반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히브리어는 여호와라하. 여호와는 지존자이시라는 뜻도, 자존자이시라는 뜻도 있고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돌보다, 방목하다, 지키다, 뜯어먹게 하다, 기르다, 제휴하다, 친구가 되다, 특별한 친구가 되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는